우리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순회에서 함께 모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변화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반응한 삶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이 짧은 기간만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반응한 삶의 방식이 내 남은 생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론으로 대시를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삶은 두 개의 날짜와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대시라고 하는 이 한 개의 작은 대시, 이 줄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대시라는 것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의 시간, 그 간극,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대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한 글을 최희경 집사님께서 우리 홈피에 올려주셨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게 B라는 게 뭡니까? Birth라고 하는 게 태어남, 그리고 D라는 건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와 D 사이에 뭐가 하나가 있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 사이에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는데 인생의 그 과정이 C라는 것이, 그 C는 바로 초이스라는 게 초이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그 인생, 그것은 선택이라는 게 선택. 나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만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멋진 삶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안 하고 남겨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밤에 내가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는 시간이 되면 헌신하겠다. 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양육하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을 돕고 기도 생활을 하겠다.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여러분, 그러나 이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가운데 와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아직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 방주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힘 있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자. 그랬더니 고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먹혀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향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랬더니 고참마귀가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행복이 없다는 것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그것도 먹혀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왕 고참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런데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하자라고 말해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고 이 다음에. 이것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이 아니라 이 다음이라고 속삭입니다. 내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물질이 내일도 계속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건강이 내일도 유지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겨야겠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히 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멋진 삶 만들기 30일 이 첫 번째 원리인 열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전과 열정이에요. 네. 비전과 열정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지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비전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열정은 삶을 견인하는, 삶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고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엔진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등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열정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품이나 위대한 역사는 열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열정을 가진 운동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걸만한 열정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만한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할 만한, 가슴 터질 만한 패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뭐 그저 그렇게 살죠. 죽지 못해 살죠. 할 수 없어 이거나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 대한 열정, 가정에 대한 열정, 커뮤니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여러분 신앙인의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예요.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 이 네 명에게는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이 아픈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치유받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명은요,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서 자신들이 겪게 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자기들이 어떤 얻을 유익, 어떤 이익, 여러분 손익 계산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을 부어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열악한 환경인 오지로 들어가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그 환경 속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 물질로 계산합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의사하시던 분이, 뭐 전문인이, 그리고 사업하던 분이, 아니 이곳에 살던 분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가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 이것을 향해 나가는 삶이 열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요, 지금은 참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제가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보니까, 그 인터뷰를 보니까 메달을 따는 것이 그 메달을 따고 싶은 것이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전에는요, 금메달을 따야 하는 많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제가 청소년 때는요, 이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복싱이나 아니면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박싱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레슬링 하는데.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걸 헝그리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헝그리 정신. 예. 그 메달을 따고 나면요, 꼭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그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제가 보니까 지금은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보는데 겨울 스포츠는요, 없는 집안에서는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겨울 스포츠는요, 없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름에 전지훈련을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 많은 도구들, 장비들,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린 거다. 그런데 우리 한국 신문을 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꼭 돈으로 환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선수가 금을 땄는데 그 금의 가치는 얼마고 이제 얼마 이제 뭐 돈이 들어오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고 꼭 돈으로 환산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1세대의 마인드예요. 1세대.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1세대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녀들이 뭐가 되라 그럽니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사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그게 되라 그러죠? 그 마음속에 뭐예요? 심리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 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거, 무의식 가운데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편안함과 물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직업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직 편안함만, 오직 물질에만 집착하도록 우리가 심어주고 있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 보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남겨둔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잖아요. 네.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지질 못하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해도 피곤하지 않고 열정을 내서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땅한 여러분 사명 아닙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거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부모들은. 네? 너 그거 하면 너 시간당 얼마 버냐? 시원찮게 느껴지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너 왜 고생하려 그러냐?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연봉이 아니에요. 시간당 얼마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그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활활 불태울 수 있는 그 열정을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이고 열정적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적인 삶이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네 명의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든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벽을 만난 거예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친구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환자인 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요. 여러분, 난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이 둘러 막혀 있으면 하늘은 여러분 뚫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구나, 문을 닫는 그런 심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문은 닫았지만, 비록 내가 그것은 정리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세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하는 가운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이 난관 앞에서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을 뜯자는 거예요.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대에서 묶고 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돼요. 왜? 수리비가 얼만데? 수리비가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붕을 뜯고 여러분 지붕을 열고

생각해 보니까요, 환자인 친구가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침대에서, 침대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그 친구가, 얘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마. 나 창피하다, 창피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창피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아마 이 친구가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난관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새벽을 깨워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철야해보세요. 하나님이 긴장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놀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참 얼마나 즐겁고 기뻤습니까? 여러분 모두들 우리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보면서 아마 참 많은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찬한 연기였어요. 예. 모든 신문과 뉴스를 봐도요, 어느 나라건 누구건 간에 어떤 선수였건 간에요, 전 세계가 극찬한 연기였고, 이 다음에 이런 연기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연기였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춘기의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 아닙니까?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4분여 되는 그 음악과 함께 말이죠. 그 연기가 끝나면서 두 팔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관중의 박수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러분, 그 눈물은 연기가 아니잖아요. 연기가 아니잖아요. 4분여의 연기를 마치고 그녀가 흘린 눈물은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멋있게 경기를 마치고 내가 우아하게 눈물을 흘려야지. 여러분, 계산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네? 승리가 확정된 순간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제 가슴이 뭉클했냐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 속에서 땀방울을 저는 보았어요. 그녀가 흘린 그동안의 땀방울이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순간, 그 순간을 위해 흘린 땀방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을 테고, 그만두고 싶었을 테고, 부상을 입었을 때도 간두고 싶었을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린 땀방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한 그 눈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이 있고 그 사람이 흘린 땀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무거웠던 순간을 벗어난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땀을 흘린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지불한 사람만이 흘리는 눈물 아니었습니까? 열정적인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말합니다. 열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땀을 흘린 자만이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열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여러분, 정말 열정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영혼 구원을 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삶이,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0: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인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가 그냥 흘러보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겠죠. 어떤 대가를 치고를 가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열정적인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삶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생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이 자신의 친구를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이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은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땀방울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남은 이 시간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전혀 아깝게 느끼지 않는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께 인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명이고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멋진 삶 만들기 30일 동안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쏟아붓더라도 내가 아깝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순해서 여러분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품은 영혼을 초대하시고요 아니면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3월 28일 날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 할 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래서 복음에 부딪힌 그러한 삶 그러한 순간을 갖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내 어떤 것을 내가 투자해서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순간에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은 33년이란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사명을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온 사명을 이룬 인생, 이것이 바로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늘 나를 미국 땅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안 믿는 집안에 시집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 때문에 나를 형제교회에 출석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에 있는 우울함과 여러분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악함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내 어떤 재산을, 내 어떤 삶을 드려서라도 아깝지 않는 가장 멋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멋진 삶을 우리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영국의 한 광산에서 48명의 광부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몰려와서 슬피 물었습니다. 이때 스탠님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침 성경책 속에 있던 책꽂이를 꺼내 들고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술을 놓아 내게 주신 것인데 이 책꽂이 한쪽으로 보면 실로 수많은 뒷면이 엉망진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이 예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극을 만났을 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그 다른 면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영원한 차원에서 볼 때 또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느 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알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신앙생활은 절대로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다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피곤하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신앙생활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의 사도바울과 같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늘 또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늘 주저앉아 있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도전하면 또다시 일어나 놀라운 신앙의 성과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도전,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근처에 지형이 높고 험한 고갯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통과하기 어려워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라서 지나가는 차들은 그곳의 지형만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 돌아가기가 일쑤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길 자체는 도시를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지만은 그러나 운전자들이 왕래를 꺼려서 다니지 않게 되니까 어느 날 도로가 폐쇄되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고갯길에 언제부터인가 어떤 표지판 하나가 세워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표지판이 세워진 이후로부터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그 어려운 고갯길을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그 표지판에는 뭐라고 쓰여졌길래 누구나 그 표지판을 보기만 하면은 전에는 그렇게 대부분 넘지 못했던 고갯길을 이제는 대부분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표지판에는 다름 아닌 Yes,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갯길을 지나려는 운전자들이 입구에 다다르면은 다 그 표지판을 보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한 사람도 겁을 먹지 않고 다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는 그 고갯길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도전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고갯길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Yes, you can이라는 이 짧은 단어가 이 문장 한마디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Yes, you can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요. 이게 목에 혹이 하나 달아놨어요.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임파선이 지금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CT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악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말을 하는 건 제가 좀 이렇게 끝이 좀 이상하죠 지금. 네. 그래서 노래도 잘 못해요. 고음으로 올라가는 건 더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노래 잘하신 우리 한 목사님을 예, 사회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세 가지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내 능력이 이것밖에는 안 된다고 한계를 정하지 않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은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인생이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죄를 없이 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이 일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더라도 날마다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가운데 인내하며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리면 신앙생활은 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 영광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일이며 그러므로 그를 닮는 일이며 또한 그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신앙생활의 목표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신비롭고 거룩한 이유입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그 삶의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앤드루 매튜스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며 얼마나 성장하느냐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목표를 올바로 설정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른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올바른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exactly 예수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비스무리하게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목표를 다르게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절을 다시 보면 먼저 그분은 믿음의 주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또 성장시켜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문은 또한 그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한 종의 여기 달린 혹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정말로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또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킴으로 스스로를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2절 하반절은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음으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모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다 집어던지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절대로 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것을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야브루스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깡패 출신의 아주 포악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상관이 그를 불러갖고는 회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상관이 이 자브루스키를 불러놓고는 자기의 과거 경험담을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지. 그는 목에 십자가를 항상 걸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를 불렀어.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이야기를 다 끝마치자 그 친구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끌어가고 탁자 위에 놓더니 다시는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았어. 그리고는 공산당 입당 원서를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공산당에 입당했어. 그 후로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됐어. 이야기를 들은 이 자브루스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이 자브루스키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십자가를 지었다가 힘들다고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려 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다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피곤하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죠. 특히 분주한 이민 생활 가운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기는커녕 자신을 바라보고 비통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포기하려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결단코 어떤 형편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한세형 목사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힘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하죠. 좀 천천히 해. 그만큼만 해도 돼.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네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 타이르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죠.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용감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용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믿음의 순교자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헌신한 충성자들, 헌신자들,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최상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교회 역사 속에서 나왔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못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책망하는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쉽지 않죠? 신앙생활은 참으로 그 기준조차도 매우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고는 거부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신사참배가 뭡니까?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이죠.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그 일본 그 통치 일제에 회유를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한 번은 일본 경찰이 그를 회유하려고 가출 옥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연교회에 가서 최후의 유언 같은 설교를 이와 같이 했다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형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죽었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은 바로 여기 주기철 목사님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태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더 많은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또다시 5절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을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욕과 같이 혹은 건강으로 혹은 기업으로 혹은 관계로 혹은 영적인 상태로 징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형편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꾸지람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꾸지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슬프다면, 받는 것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없다면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생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생자. 사생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자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금 친아들을 사생자와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허울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징계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며 더욱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11절은 징계를 이제는 징계가 아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연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그로 인하여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징계를 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미리 회개하고 일절의 말씀처럼 예수만을 바라보며 권한의 십자가도 넉넉히 지심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여 고난이 오더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직도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절망만 있다면 쉬지 않는 것이지요. 보리 이삭의 나달이 많이 열리면 한 포기에 450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450알까지. 그런데 처음 도달한 줄기에는 그걸 그냥 자라게 하면 겨우 80알에서 90알 정도밖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보리싹이 나오면 보리밟기를 하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보리밟기를 나갔어요. 겨울이 되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처음 나오는 약한 싹은 다 꺾어지고 밟혀갖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이후에 새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보다 더 강한 줄기로 자라나게 돼서 400알 이상이 열리는 튼튼한 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농부들이 해마다 무지막지하게 보리밟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밟기를 하듯이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견뎌내서 큰 신앙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밟기를 하시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으나 돌이키지 못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

0: 날아간 화살, 놓쳐버린 기회, 지나가버린 시간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와 연단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단,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단이 되는 그 단을 항상 가지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1번째
1: 예 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 손님? 누군가?
1: 예 들어오시죠
2: 누구시길래?
3: 나요 조만식이요
2: 아니 조만식 선생님 선생님께서 무슨 일로 이곳에 다 여기 앉으시죠 뭐하고 있나? 차 좀 내오지 않고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3: 거두절미하오 내 용건만 말하겠어
2: 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3: 김익두 목사님을 연행했다는 말을 듣고 내 개성에서 올라오는 게요
2: 개성에서요? 무슨 강연회가 있으셨나 봅니다
3: 김익두 목사를 석방시켜 주시오
2: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석방이란 말은 구속 수감한 상태에서 쓰는 말입니다
3: 당신들이 그런 것을 따지고서 우리에게 대했소
2: 우린 김익두 목사를 참고인으로 데리고 아니 모시고 온 것입니다
3: 뭐요? 참고인? 아니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데려왔다 이 말입니까?
2: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모시고 온 것이 아닙니까? 조사가 끝나면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3: 내 부탁하리다 목사님을 어서 풀어주시오
2: 그저 그것 때문에 개성에서 오셨던 말씀이십니까?
3: 당신에겐 고작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0: 아니 조만식이가 고작 그 일로 왔다는 겁니까? 김익두를 풀어달라는 일로요?
1: 고작 그 일만은 아니지. 김익두가 누구인가? 이 나라 조선에 제일 가는 목사가 아닌가?
0: 부흥강사이죠, 부흥강사.
1: 그것이 그에겐 무서운 목이다. 그가 강단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것이 곧 조선징들에게 꼭 해야 할 규범 같은 것이 되어버리니 말이다.
0: 하긴 김익두나 되니까 조만식 같은 거물이 경찰서를 자진해서 찾아오질 않습니까? 그나저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익두를 돌려보내시겠습니까?

0: 유성무님,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 모의가 한 거에 있다고 고생을 했다는 거입니까? 김익두 목사님을 구해드리지도 못했는데 고조 송구스럽습니다.
0: 송구하다니요? 내 함께 해드리지도 못한 게 못내 죄송하지요.
1: 그리고 언제 개성에서 올라오셨습니까?
0: 오늘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1: 가신 일은 잘 보고 오셨습니까?
0: 예.
1: 아, 기론되고 와 이리 일찍 올라오셨습니까? 한 며칠 더 계시는 줄 알았는데.
0: 소식을 들었습니다.
1: 김익도 목사님 일 말씀하시는구만이요.
0: 저, 유장로님, 내 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1: 길에요? 목사님은 만나보셨습니까?
0: 예, 건강하게 아주 잘 계십니다.
1: 그거 기억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0: 경찰서에 들러서 제가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1: 예?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하셨다고요?

0: 조만식 장로의 말에 유계주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누구인가? 항상 바른 길만을 걷고 가던 인물이 아닌가? 그 아무리 모진 역경 속에서도 일제와의 타협이 없던 사람이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이다. 그런데 그 조만식 선생이 일본 경찰을 찾아가 김익두 목사의 구명을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는 말에 유계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 장로님, 기꺼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을 구명해달라고 외놈들에게 청하셨다는 거입니까?
2: 아니요,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1: 장로님,
2: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장로님, 하나님 앞에선 자존심이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내 발로는 일본 경찰 앞에 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었지만 주의 종이 이유 없이 수감된 상태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1: 그리고 외놈들이 모이라고 합니까? 목사님을 풀어주겠다고 합니까?
2: 참고인 자격으로 모시고 갔다고는 하지만...
1: 모이가 오드래요? 참고인이요? 기꺼이 모인데 기럽니까? 참고인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을 보승줄로 묶고 두 명이 강제로 데리고 갑니까?
2: 내 보기엔 그리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2: 저들도 김익도 목사님께서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2: 한번 기다려보십시다. 좋은 소식이 있겠죠.

0: 부딪혔습니까?
1: 김익대는 뭐하고 있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2: 성경을 보고 있어?
1: 원래 예수쟁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경에 찬송에...
2: 먼저 가서 유계진을 데리고 와라.
1: 예? 유계진이를요?

출연 정우석, 신세인,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훨씬 크고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일단 손에 쟁기를 쥐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이르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다른 모든 충성심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앞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상업적 광고 없이 순수한 말씀과 찬양만을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BBN 방송은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BBN에 상업적 광고가 없는 이유는요, 성경적 원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즉 죄인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전혀 돈으로 사고 파는 상업적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의 사역에 필요한 비용은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에 의해 채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을 듣다 보면 말씀 50%와 찬양 50%를 사용함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최상의 은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BN 방송의 이러한 구성 운영 원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아가며 여러분 마음에 귀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5: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6: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5: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6: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느헤미야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적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쌓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5: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아벤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성체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김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에서 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 전반 부분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집사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다른 무엇보다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 중에 이제 스데반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특별히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한 번 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 스데반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은 참된 그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믿음 충만한 자였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믿음, 곧 증거하는 믿음도 소유한 그러한 스데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총 합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10절에서 그가 능력이 충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당시 스데반을 비롯해서 집사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6장 5절 말씀을 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두 사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데반과 빌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다시 또 언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이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로 가보실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 안수하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죠. 또 이 안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혹의 영들이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안수의 어떤 신령한 능력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손을 얹은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손을 얹음으로 얹음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타인에게 안수함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 매기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병균밖에 더 있겠느냐. 여러분은 병균들을 건네줄 수 있어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수함으로 건네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왜 안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한 것을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죄인은 그의 손을 희생물이 된 짐승의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그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제물이 죄인과 동일시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제주가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인과 동일시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손을 집사들의 머리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집사들이 그들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직무를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일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표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직무는 사회적인 봉사였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부족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니까요. 본인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은 먼저 교인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역시 우선 교회 자체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특별히 저 북녘 땅, 더 나아가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에까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충심으로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라디오 사역이라든가 TV라든가 또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요즘은 매스미디어 시대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사역을 통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질 때 아마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돌아온 제사장 무리들 중에는 그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성전 휘장이 그 갈라진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가지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집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데 스데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8절로 가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집사님들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들을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 사도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직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하지요. 스데반이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그는 사두개인들의 증오를 받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은 고소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고소함을 당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자 거짓 증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 사람은 저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이제 거짓 증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거짓 증인들은 반만 지금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거나 거짓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성전을 헐면 그분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으나 그분은 자신의 몸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재판시의 거짓 증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진술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스데반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 없어지리라고 말한 이 스데반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황량하고 쓸모없고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모세의 규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모세가 말한 성전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지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모세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똑같은 의미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소는 스데반을 이렇게 뭐 고소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을 그렇게 접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7장에서 우리는 공회 앞에서 6장에서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변호하는 또 변론하는 이 스데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그것은 실로 위대한 변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항과 거역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공회를 가리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요 그분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물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혹독한 증오를 일으키게 되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스데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용기를 갖게 되는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그의 영감에 넘치는 민족사 개요에 온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기는 결코 없었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는 남은 자 곧 소수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곳에 마치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셨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죠.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들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신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고소의 사실에 대해서 너 지금 묻는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너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그들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급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굉장한, 정말로 굉장한 시작을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아 그들의 동포요 형제들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또 그는 나이든 자들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젊은이로서 그러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청년이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기 기독교를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청년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탁월한 직분을 감당한 두 사람은 스데반과 다수 사람 사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남다른 나름대로의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들 두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귀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정말로 십자가가 둘로 갈라놓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또한 다시 스데반과 다소 사람 사울을 서로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를 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너무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아직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보였겠어요. 참 저런 뭐 그래서 죽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스데반의 이 7장 1절과 2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연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통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민족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너무도 귀한 하나의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동일한 점을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멀리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싶다면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비록 그 나라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한 나라로 그가 규정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남은 믿는 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이 조직교회, 뭐 저도 한 개교회의 목사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곧 유형교회 안에도 믿는 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유형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신자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 안에 다닌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믿는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유형교회 안에도 소수의 참신자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이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제가 지금 매기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참 참신자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습니다. 스데반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유역 하루에 메소포타미에 살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3절로 가보세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집을 떠나게 하셨던 이유는 그 집이 우상 숭배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 무엇을요? 자녀를, 그리고 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이 그 어느 것 하나 아직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8개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처음 새 왕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처음 새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의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됐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 나라가 갈리게 되었느냐?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 아들대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고 그 아들대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두 나라 중에서 다윗의 혈통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예, 유다로 이어지죠. 유대의 왕들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의 처음 새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장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왕이 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0세의 왕이 된다든가 뭐 60세의 왕이 되든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41세 정말 좋은 나이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는 지금 나이가 만 68세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셔야지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언제 왕이 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 엘리자베스 그 여왕은 아직도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만 90세예요. 근데 이 아들 찰스 황태자는 만 68세예요. 뭐 어쨌든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어쨌든 이 찰스 황태자는 이제 제가 볼 때 왕이 되기에는 사실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왕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나이가 이 찰스 황태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어쩌면 그 아들이 그 다음 영국 왕이 될지도 모르죠. 그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르호보암 왕은 참 좋은 나이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세겜에서도 다스렸다가 티르사라는 곳에서도 다스렸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지요. 그러나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도가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유다가 훨씬 이제 안정된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르호밤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하면 나아마라고 여기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르호밤의 아버지 솔로몬은 아내들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총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밤의 어머니 나아마도 이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본문 1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22절, 23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참 여기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우상숭배를 참 많이 했죠. 근데 22절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게 할 일이 따로 있지. 악을 행하는 것은 뭐 뛰어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뛰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 전의 왕, 그 어느 왕들보다도 더 많이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한 왕이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르호밤 왕 때는 남색하는 자들도 그 땅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그 땅에 어떤 자가 있었다고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색하는 자는 남성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벌써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던 짓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런 안 좋은 것을 따라 배우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정말 못된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자, 14장 25절 26절 또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고 이런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다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다 가져가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 방패 모두 다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금 방패를 몇 개 만들었죠? 큰 것 200개, 작은 것 300개. 솔로몬 왕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시는 교훈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준다고 해도 그거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거 헛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결국 헛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금방패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탁 물려줬는데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켜내지는 못했어요.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자꾸만 물려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물려주는 것도 물려주시되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솔로몬 왕은 금 모으고 금 방패 만드는 그 시간에 아들 르호보암을 딱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서 유다를 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금방패들을 빼앗길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금은 많이 쌓아서 많이 좋은 것들 많이 물려줬는데 아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아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좋은 것들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가 하면 신앙교육 잘 시켜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돈 지켜내는 거지. 그냥 돈 많이 집 이렇게 물려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더 행복하고 잘 지켜내고 더 풀리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교육 잘 시켜주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보암이 왕이 있는 동안 또 전쟁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14장 30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르호보암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떴어요. 자, 자막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원수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가 참 중요한데 대인관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인관계를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원수들도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였다는 그 사실을 두 번씩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1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누구의 어머니가 나아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31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한 번만 얘기해줘도 될 건데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이 어머니 나아마, 이 나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대체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좋아하고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고 미신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잖아요. 그 집안의 영향 이런 거 절대로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본을 많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비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 이 사람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이 아비암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왕 노릇했는가 하면 3년 동안밖에 왕 노릇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전쟁에 나가서 빨리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하면 마아가예요. 그리고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이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가. 마가는 누구의 딸? 아비살롬의 딸. 아비살롬하고 압살롬하고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죠. 근데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이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게 똑같은 아비암에 대한 설명인데 어머니가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아가. 근데 방금 읽은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아비암의 어머니가 미가야.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버지도 달라요. 아까 마가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압살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아가의 아버지는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엘이에요. 아버지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찌 된 영문이에요?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하고 역대하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 하면 마아가하고 미가야는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역대하 1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마아가는 이게 별명이고 마아가는 별명이고 미가야가 본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이제 두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아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이름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를 않죠. 부모가 그런 이름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별명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아가의 뜻은 어리석은, 우둔한. 이 여자가 아마 굉장히 우둔하고 미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자가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가야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런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가야가 본명이고 마아가는 별명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버지 이름이 다른 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마아가의 아버지가 압살롬이냐 아니면 우리엘이냐. 뭐 이름은 예, 한 사람이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또 다르거든요. 예, 한쪽에서는 압살롬이 아버지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엘이 아버지라 그러고 이게 내용이 틀려요.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돼서 이런 건가 하면 우리엘이 아버지고 압살롬이 할아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엘이 아버지고 마아가의 아버지고 압살롬이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마아가가 아니라 사실은 다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사무엘하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거기 보시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마아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는 여동생도 하나 있었죠. 그 여동생의 이름도 다말이었죠. 다말이 나중에 자기 배다른 오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암논한테 겁탈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누이 동생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자기 딸도 아마 다말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다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들 셋은 아마 어릴 때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1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기념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뭘 가지고 슬퍼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아들이 몇 있었어요? 셋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아들이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없었겠죠. 셋 다 죽은 거예요. 어렸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압살롬이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다말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말이 남편 우리엘과 이제 그 사이에서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근데 마아가의 남편은 또 누가 되었는가 하면 르호보암 왕이 남편이 된 거죠. 그래서 마아가와 르호보암 왕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아비암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족보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거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비암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거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 본문 15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아비암이 어떤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보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우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손이 우리 때문에 복받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다윗을 보아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보존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5장 5절에 보시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흠은 있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런 큰 흠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암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라가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암은 어쨌든 간에 악한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게 하셔서 많은 전쟁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은 뭐라 그랬죠?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암. 세 번째는 아사. 그러니까 이 아사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비암이에요. 1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그 혈통은 전부 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임 당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그 혈통으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동안 왕위에 있은 것이죠.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사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은 아사랴 왕인데 이분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자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어머니 과연 누구인가?

어머니나 아사의 어머니나 어머니가 같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되는 걸까요? 예, 두 사람이 형제 같죠. 그런데 아까 이게 제일 처음에 15장 8절에서는 아사는 분명히 아비암의 아들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이게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조상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할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는 어머니고 할머니는 할머니죠.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냥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조상의 개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뜻으로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는 사실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공동번역 또 영어 NIV 성경에 보시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할머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아사는 어떤 왕이었느냐?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1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죠? 우상을 다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할머니를,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 또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할머니가 대비마마인데 대비마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대비마마 그것을 폐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른 건 다 없앴는데, 모든 우상 숭배나 흔적들 다 없앴는데 왜 이 산당은 없애지 않았느냐? 그 당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라고 산당들을 남겨둔 것 같아요. 근데 남겨두다 보면 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우상숭배의 장소로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우상숭배할 때는 우상숭배하다가 좋은 왕이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이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15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왕이죠?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섬긴 왕이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전체 20명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전체 20명이에요. 근데 그 20명 중에서 8명이 좋은 왕입니다. 나머지는 나쁜 왕들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그 8명 중에서 첫 번째로 좋은 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사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사에게도 흠은 있어요. 다윗 왕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흠이 있었던 것처럼 아사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이 뭐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이 이 사람의 흠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당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0: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사왕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람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많은 물질을 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북이스라엘의 왕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끊고 나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한 일이 나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아사 왕이 아람 왕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뭔가 하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으면 그 아람 왕까지도 왕이 결국 다 정복할 건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왕은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결국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아사왕처럼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 청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사의 노년에도 역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발에 노년에 병이 생깁니다. 발에 병이 생겨요. 본문 15장 23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장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누가 병이 든 거예요? 아사 왕이 늙음하게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든 건 이게 무슨 병일까요? 통풍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통풍은 발에 생기는 병인데 통풍 있는 사람도 그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람 스치는 바람에도 아플 정도로 그 아프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쩌면은 뭐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발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발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때도 아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되겠죠? 근데 아사가 또 안 그래요. 의원들에게 더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이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갑자기 몸이 생기면 기도도 하긴 하지만 기도는 형식적일 때가 많고 실제로는 의사에 더 목을 메고 약에 더 목을 밀 때가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병이 들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병원에 가지 마라, 또 약 먹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찾아가시고 약도 쓰시되 결국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통해서 또는 이 약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몇 가지 흠은 있었어요. 다윗과 비슷합니다. 흠으로 치면은 오히려 다윗보다는 더 적은 흠일 수 있어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예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 왕을 좀 더 의지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의사들 더 먼저 찾아다닌 거.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이 정도 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처음 세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로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암. 세 번째 왕은 아사. 이 세 사람 중에서 로보암과 아비암은 나쁜 왕이고 아사는 좋은 왕,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사와 같은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지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럼 이 종말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에서 종말까지 그랬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마태복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종말의 시작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종말이잖아요. 시간 개념 없단 말이에요. 역사의 발전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늘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딴 것까지 전거돼서 다 찾아내면 역사는 마감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짧은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설교를 했고 앞으로 좀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복잡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소계시록이라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는 항상 그 제자들의 질문에 유의를 해야지 24장 좀 보기가 쉽습니다. 24장 1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자랑한 거죠. 와, 예수님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 보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 평생도록 그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지금 헤롯 성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무너짐의 충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질문이 뭡니까? 언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건물이 무너집니까? 이걸 물었죠.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 무너집니까? 또 하나는요. 주님의 임하심이 무엇이며 그럼 언제 주님이 임하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무너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 무너짐이고 세상 끝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나고 그러면 주님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파루시아니까 파루시아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 번역해요? 재림. 그러니까 자꾸만 재림에만 국한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끼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것은요. 바울이 디도가 자기가 올 때 디도가 나에게 온다라는 말 할 때 파루시아를 써요. 그거는 현존을 말하기도 하고 임재를 나타나고 누가 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 보이다가 나타나면 뭐라고 해요? 파루시아 이렇게 다 써요. 사람이 나에게 올 때도 그 파루시아로 한단 말이에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재림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는데 파루시아라는 개념에는 나타남, 현존, 누가 온다,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파루시아로 해요. 우리는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말을 좀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뭐예요? 파루시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단어를 파루시아로 안 쓸 뿐이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파루시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파루시아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성령의 임함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본문하고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읽어놓고요. 오늘 본문 24장 32절 35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흔히 이걸 우리는 평행구지라 그러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죠?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거 손가락 이렇게 딱 꽂아서 앞뒤로 넘겨보시면 돼요.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뭐가 가까워왔어요? 여름이 가까웠고 뭐 여름에 들었었죠. 뭘 보고 알아요? 날씨가 덥죠. 그보다 나무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 보니까 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는 분별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날이 흐리고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고 말하는데 이런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못 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다 종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종말이에요. 구약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순간에 종말이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는 것으로 이렇게 딱 보게 돼 있어요. 구약 선지자는 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 오신 그 시대적 표적을 못 읽으니까 너희는 왜 시대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모르냐. 그러니까 나무가 잎을 내고 막 연하여지면 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해요? 아 그렇죠. 차이가 있죠. 모든 나무. 그래서 이러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유대인들, 특히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요? 일단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알아듣게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러면요 잘 모르니까 무슨 말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모든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딱 하면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아니,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뭐 저 무안에서 무화과 나무 많이 나옵니까? 예. 뭐 그런 무화과만 생각하지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잎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말은 다니엘서의 인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자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 뭘로 알아요? 종말 재림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왔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아, 이제 종말이구나, 끝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인자가 왔다는 말에 인자를 뭐 아무도 안 들어봤잖아.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을 어떻게 종말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요, 인자가 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가 임한다 이 말을 가지고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전부 종말로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자가 임한다. 인자가 임하는 때 아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인자가 임합니까? 그죠? 언제 인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져도 누구와 오면 또 돼요? 인자가 오면 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인자가 언제 오느냐? 세상 끝의 징조는 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임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읽었으니까 아 다니엘서의 인자는 메시아를 표현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게 이제 구원자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로 말해요. 그럼 똑같은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죠.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 온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만. 그럼 제자들은 걱정이 되죠.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야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여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성령 보내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하는 사건을 인자가 임한다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임하는 사건. 그리고 이방인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재림하고 개념이 확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지 이거 없이 천국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3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뭐가 다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다른 말로 인자가 임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파루시아라는 개념, 주님이 임한다니까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거든, 헬라에. 요거는 파루시아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재림한다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개념으로 재림한다면, 언제 일어났어야 돼요, 재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 이런 한 세대는 보통 몇 년 잡아요? 100년 잡아요, 요즘? 한 30년 잡아요, 한 30년. 그러니까, 우리 평균 나이가요, 한 50년 전에는 평균 나이가 한 40대였어요. 한 30대, 40대. 50년 전만 해도 평균, 우리는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한 40대였단 말이에요. 40대, 50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뭐 전쟁과 기아가 있어서 좀 이제 빨리 돌아가셨을 수 있지만, 보통 성에서 한 세대를 한 30세 보면, 왜 20세부터 50세까지가 전쟁에 나가는 나이고, 성전 봉사하는 나이가 20세부터 50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한 세대를 봐요. 길게 잡아도 50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일어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럼 재림으로 본다면, 언제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거잖아요. 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는 함께 계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 가까이 오는 정도는 아예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어려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우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오늘 제목이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라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 무화과 나무 잎이 났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1948년으로 계산해서 이제는 다니엘서하고 연결해가지고 1948년 무화과 잎이 났으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 건국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성전 벽까지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 1948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났으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이 저 성전을 차지해서 모슬렘을 없애버리고 그 모슬렘 모스크죠. 모스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무화과나무 잎이 났으니까 이제 재림의 징조가 다 돼갔잖아요. 인자가 임할 때가 다 됐잖아요. 딱 그렇게 보면 그죠? 무화과나무 잎을 비워라.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 나는 게 언제냐? 1948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세계 사건, 세계 역사적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지을 준비 다 해놨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제사가 회복될 것이고 제사가 회복되면 또 그 가정 것이 그 성전에 새겨들 것이고 그러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이런 시나리오 종말의 프로그램 시나리오 우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죠. 그래서 아 세대주의 종말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냥 무천연설적인 종말론이 쉽다 이래가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세대주의 종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근국으로 보고 제3성전 세워지고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면 이건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환란에 안 들어가고 자기는 홀라당 빨리 내 신성적 올려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제3성전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확정하고 끝났습니다. 거기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정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이라도 주 예수의 십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이 땅에 세상에 속한 나라가 왜 필요해요? 왜 성전이 필요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저 지금 이슬람 모스크를 빼앗아서 거기에 제3성전을 짓고 또 거기에서 제사가 막 진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 다 못 이뤘단 말이에요. 성전이 재건되는 거? 그 종말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럼 막 1948년 무화과나무 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서 다 그런 거 듣고 어떻게 하는지 막 도표 그거 부흥에 참석하고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증거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미 세상이 종말임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은 그 앞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성령 임함과 재림, 십자가와 재림 두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임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자라면 이제 때가 더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말씀은 1948년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미 뭐가 틀려버려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려 이게 벌써 안 되잖아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 그러면 지금 성령 임함이 종말임을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보면 성령 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과 피와 연기다. 그러면 이건 종말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그 요엘의 예언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해요? 불과 피와 연기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뭐 새 삼성전 준비하자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건 종말이니까 이 종말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럼 이 종말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에서 종말까지 그랬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마태복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종말의 시작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종말이잖아요. 시간 개념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 발전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땅 끝까지 증거돼서 다 찾아내면 역사는 마감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그리고 유대인의 혈과 육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유대인과 로마가 합동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찾을 근세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근세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혈과 육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는 무너진 거예요. 이게 유대의 멸망입니다. 이제 혈과 육의 유대 나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주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종말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말씨에 주의 이름을 부르나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해. 이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했다면 종말의 영이에요. 종말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종말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교회라는 것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끝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나는 오늘 있을 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왜? 그래서 설교는 연속극 하면 안 되잖아요. 아슬아슬한 부분에 가서 딱 맞추고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아, 그건 연속극 드라마고 한편 한편이 그날 끝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는 없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종말의 영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것이 파루지아 인자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만이 진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감사와 기쁨을. 안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거에 무서워서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딱 얘기하면요 딱 알아들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얘기인지를. 그럼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에 평안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때의 표현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지냈다. 이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뭐로 연결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비유를 배우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비유라 하면서 무슨 얘기? 나무가 잎이 자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이 세대에 다 일어난다는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죽으신과 부활과 성령 임하심이에요. 성령 임하면 종말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그거 있거나 없거나 사도들이 관심도 안 두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 파괴될 때에 사도들은 거의 순교를 다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AD 그 1세기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직접 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전 무너진 소식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뭐 얘기했어요? 제3성전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은 이방인은 잘 못 알아듣지만 유대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아,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아라. 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온다면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평안하게 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구나 이런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또 이사야서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 잎,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이거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울 때에 무화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버리면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통한 샬롬, 평화가 이어지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 말라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피니까 뭐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 또 하나는요? 심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시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 이분이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나 메시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 율법에 또 선지자들의 글에 좀 더 추가하면 시편에도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나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와 모세의 책에 기록되었고 선지자에 기록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이 말을 딱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그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자란 것도 나사르라는 그 가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빌립이 이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일단 한번 와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같이 갑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자기 사적인 욕망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은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남은 자라 그래요. 구역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죠. 그 제사장 그 스가랴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사람 그리고 안나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맞이한 사람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그게 바로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남은 자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까? 간사함이 있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나 뭐하리라? 한자리 차지하리라. 그 간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 간사함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가 예수를 따른다, 메시아를 따른다 할 때 간사함을 가지고 따른다. 이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이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네 안에 간사가 없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간사함이 없었다. 48절 나다나엘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세상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누가?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샬롬의 상태가 주어지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꿈꾸었다면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야 메시아 오면 나도 한자리 해야 될 텐데 언제 한자리 할까? 언제 메시아 올까? 그렇게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너 간사한 놈아 이랬을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면 네? 네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나는 네가 한 것을 다 안다. 아,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 영화 제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지난 여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추적하는 거죠.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한 것을 안다.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안 실고 겁이 나서 저 갖다 던져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복수를 해가는 거예요. 공포스럽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0: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거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지 알겠죠?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 간사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 나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 큰 용서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간사함이 없이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탄식과 신음이 가득하잖아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간사함이 없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딱 통했잖아요. 한 영이에요. 이게 한 영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여정이 구원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 달리는 일종의 경주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대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강의를 한국어로 공부하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곳인데요. 등록 절차와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여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원하는 분들은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직접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bbnbi.org로 방문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여러분들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유래를 알고 있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가를 지나던 행인이 죽은 거북이의 등을 밟았습니다. 그 거북이 잔등에 힘줄에 행인의 발길이 닿자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에 무명의 악사가 이 거북이 잔등에 힘줄을 메어두고 심심하면 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올린을 만들게 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경우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쓰여지지 않는 미소, 사랑, 동정심, 이런 아름다운 감정들을 꺼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선물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처음 방문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를 다녔거나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구원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BBN 방송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한 분들께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ITL 전도 카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ITL 전도 카드를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죽은 영혼들이 BBN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며 또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지금 즉시 BBN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4장 4절 이하에 보면 괴로운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것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잠잠히 반성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다윗은 이와 같은 평화의 방법을 말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말로 그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얻기 바랍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마이크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양현민.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14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마음은 죄책감과 수치에 압도되었죠. 게다가 수십 년의 반항의 세월 후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꼭 닮아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마이크! 마이크!
2: 야, 게리! 너도 여기 같이 와서 정말 좋다.
3: 여름 캠프가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2: 그래. 나도 지금 농장 일은 지긋지긋해. 어서 졸업했으면 좋겠어.
3: 나도. 근데 형은 전에 이 캠프에 와봤었지. 여기에서 강제로 집회에도 가라고 시켜?
2: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숙소도 같이 쓰자. 얼른 와. 체크인하게.

0: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두 형제는 분리되었다가 여름 캠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인으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이 마이클 밀라디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되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 간증입니다.
1: 그해 여름 저는 17살이었고 농민 부부인 버크신의 가족과 2년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형과 두 명의 여동생들을 맡아주셨지만 이미 그들에겐 세 명의 친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저를 특별히 위해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학교 야구팀에 뽑혔어도 경기를 보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남동생 게리는 다른 농가에서 살았는데 여름방학 때 뉴욕에서 열린 기독 캠프에서 함께 일하게 돼 정말 기뻤습니다. 우린 건물을 짓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2: 아, 이게 농장일보다 쉬운 줄 알았더니만.
1: 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하나를 시키면 이후에 또 다른 일을 시키잖아.
2: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두목 같아. 우리 아버지처럼.
1: 난 그 사람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노예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어젯밤에 설교했던 그 부흥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던데.
2: 여기선 모든 것의 요점이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는 것뿐인 거 알아?
1: 나도 작년에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 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해 여름 저는 남동생과 즐거운 기억들을 남겼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는 살던 농가로 돌아갔고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버크 아저씨 부부는 마을 밖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결심하고 저에게 농장을 대신 관리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죠. 첫날 저는 아저씨의 픽업 트럭을 학교로 끌고 가서 주차했습니다.
3: 어, 야! 아니, 너 어디서 운전을 그따위로 배운 거야? 이 머저리야! 에이씨! 내 트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라고! 아, 이 차는 내 것도 아닌데 혼나게 생겼잖아!
4: 진정해, 마이크. 네 잘못 아니었으니까 차는 수리하면 될 거야.
3: 야! 네가 버크 아저씨를 몰라서 그래!
4: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학교 빠지자. 너에겐 휴식이 필요해.
1: 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생각이 동조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우리는 트럭을 몰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고 버크 아저씨가 집에 오셨을 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대신 거짓말을 했죠. 처음에 두 분은 제 말을 믿어주셨지만 곧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아저씨와 저와의 관계는 결코 전처럼 되지 못했죠. 제가 졸업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크 아저씨 부부는 결코 제 미래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성경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평범한지조차 알지 못했죠. 봄에 저는 졸업식을 했고 그해 여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죠. 8월이 되자 완전히 지치고 말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버크 아저씨.
5: 무슨 얘기냐?
1: 지난 6월에 제가 자원해서 아침마다 용수로를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제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녁에 관리하는 일에 동의해 주셨어요. 근데 애초 약속과는 달리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해야 했죠. 여름이 다 갔는데 여전히 친구들과 조금도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 대학 1학기를 휴학하고 그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고 싶어요.
5: 대학에 안 다니겠다면은 너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1: 그건 불공평해요.
5: 내 말 들어. 난 더 할 얘기가 없다.
1: 그날 밤 저는 제 짐들을 모두 챙겨서 차 안에 실었습니다. 제 위탁가정 아버지는 어머니의 생명보험 보상금에서 제 몫으로 남겨주신 금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충분한 금액이었죠. 전 제가 한 거짓말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삶은 무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전 하숙집의 방 하나를 일주일 동안 세를 얻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둘째 주간에 아버지가 새로운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 새로운 재판이라고?
1: 두 번이나 아버지는 판사 앞에 서서 엄마를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했는지를 설명했었어. 그런데도 법정에선 아버지가 항소하는 걸 허락해줬어.
4: 죄를 자백했다면 항소는 뭐하러 해?
1: 내 말이. 법정에선 아버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징역형을 선고했어. 그래서 우린 그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고 아버지의 형량을 감해주기까지 했어.
4: 마이크, 그럼 너 또다시 증언해야 하는 거야?
1: 지난 두 번의 재판 때 우리 형제들은 각각 따로따로 증언을 해야 했어. 4년이나 지났지만 난 더욱더 아버지가 증오스러워. 저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에서 밀어내버렸죠. 증언을 하면서 저는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배심원들이 어머니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마음속의 증오를 알아보고 당신이 야기한 고통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 사건은 배심원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6: 법원에서 왜 이걸 허락한 거야?
1: 정의라는 게 없어서야. 그게 이유야. 법은 희생자보다는 범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어. 절대로 아버지는 풀려나선 안 돼.
2: 아버지를 보는 것만으로 지난 모든 괴로운 기억들이 떠오르더라. 우리 몸에 멍자국이 생길 때까지 허리띠로 우리를 마구 때렸었잖아.
1: 난 아버지란 작자를 증오해. 엄마를 엄청나게 위협하더니 결국엔 살해했어. 다시 한번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아버지는 교도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전 군대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술과 마약을 했습니다. 1년 후 휴가차 집에 왔다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죠. 그때 제 나이는 19살이었고 여전히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딸을 낳았지만 3년이 채 못 되어 이혼했습니다. 제 아내 괴로움은 더욱 커져갔죠. 술집에서 큰 언쟁을 벌이다가 어느 날 밤 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형이 저를 보석으로 유치장에서 빼내주었습니다. 또다시요. 그 일로 인해 저는 딸 앰버를 방문할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전처의 새 남편이 앰버를 입양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렇게 되면 전 아이에 대한 친권을 잃게 되지만 예전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전처와 제가 싸우는 모습을 앰버에게 보이면서까지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딸아이가 새아빠에게 입양되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릇된 결정이었죠. 예전에 버크시 댁에서 살 땐 교회에도 다녔지만 지금은 괴로운 저의 마음이 술과 마약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폭력에 대해 법정에 섰습니다.
7: 나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전과 기록을 갖고 있군요. 면허 일시정지 중 운전, 음주운전, 공공장소 음주, 난폭운전, 공기물과 재산 파괴, 그리고 이번엔 고의적으로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한 폭력 사건이군요. 피고에게 카운티 구치소에서 120일간의 징역과 5년의 보호관찰 및 분노관리 상담을 받는 것 외에 6,800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1: 예, 판사님.
7: 만약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피고를 교도소로 보낼 겁니다.
1: 보호 관찰 기간 동안 분노관리 치료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가석방됐습니다. 겨우 징역 10년째 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아무도 우리 형제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담당 보호관찰 경관을 찾아갔습니다.
8: 안전해, 마이클. 내가 추천해준 정신과 의사 만나봤어요?
1: 네, 경관님. 하지만 그 사람도 앞서 두 의사랑 별로 나을 게 없던데요.
8: 그분 분노관리 분야에서 아주 명성 있는 분이에요.
1: 저에겐 조금도 도움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작은 실마리 하나도 못 잡아내던데요.
8: 내가 또 다른 정신과 의사를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데.
1: 아버지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법원에서 우리 형제들이 18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를 가석방시켜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제 막내 여동생이 겨우 14살이라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8: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1: 아버지가 뻔뻔하게도 저희 형 직장으로 찾아갔대요. 두 사람 결국 언성을 높이다가 주먹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경찰을 불렀대요.
8: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것 같군요.
1: 맞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아버지는 주의 경고만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해놓고도 도주했고 이젠 가석방 규정을 위반하고 멋대로 다니고 있다고요.
8: 법체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1: 법체계는 실패했어요. 이래도 제가 왜 분노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몇 주 동안 아버지는 세 명의 여동생들과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전화로, 이후엔 그들이 사는 집 주변을 차로 지나다니면서요. 이런 아버지가 두려워서 가족들은 법원에 알렸지만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남동생과 저에게는 연락할 시도도 하지 않았죠. 아마도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던 날 밤 당신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퇴근 후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사는 집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곧 아버지가 사는 이동식 주택을 발견했고 마당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0: 저 사람은 내 새마누라야. 앉으렴.
1: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요즘 여동생들을 찾으러 다닌다면서요. 그거 그만두세요. 완전히요. 계속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요.
0: 넌 나 이거 뭐라고 나한테 일해주라는 거야?
1: 난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가 10년 전에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이젠 나도 아버지를 충분히 살해할 수 있다고요.
0: 이 자식 말하는 것 좀 들어보게. 말이면 다 한 줄 아니?
1: 입 닥쳐요!
0: 난 내 자식들을 볼 권리가 있어!
1: 아버지가 방아쇠를 당겨서 어머니를 죽인 그날 밤 아버지 자식들에 대한 모든 권리도 포기한 거라고요.
0: 너 내가 되게 센 놈인 줄 알아 보구나. 그건 두고 봐야 할걸?
1: 전 아버지처럼 여자들과 아이들을 괴롭히진 않아요.
0: 그래, 네가 이제 나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거냐?
1: 그때 난 14살도 안 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마치 낡은 인형처럼 집어던졌어요.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예요.
0: 날 위협할 생각하지 마.
1: 이건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만약 또다시 여동생들이나 형제들에게 얼씬거렸다간 내가 맨손으로 아버지를 죽일 거예요.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일 거라고요.
2: 아버지의 새 부인이 아버지를 방어하려고 끼어들었지만 제가 그녀에게 입담을하고 했죠.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은 살인범과 결혼했음을 상기시켜주고 그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엔 아버지와 저 두 사람만 남았죠.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로 전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0: 네가 여기 와서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1: 입 닥치고 들어요. 아버지가 내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난 아버지에게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할 기회를 주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또다시 여동생들과 형제들을 만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개처럼 잡아서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만약 우리가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날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이 될 겁니다. 선택은 아버지한테 달렸어요. 아버진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역시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죠. 그때가 아버지가 살아계신 모습을 본 마지막 때였고 아버지는 다시는 우리들 중 누구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후 저는 재혼했지만 겨우 9개월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평범한 가정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이혼은 2000년도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전 12년 동안 4번의 결혼을 했던 것인데 44살이 됐을 때 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더러움 속에 뒹구는 한 마리 돼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으로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길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들으면서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3: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는 문제이며 예수님은 그 해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길을 잃으면 늑대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1: 날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제 모습과 괴로움, 거만함과 교만을 깨달았죠. 그리고 2001년 어느 날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크나큰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저에게 주었던 고통과 상처를 용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괴로움을 거두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분노와 괴로움을 계속 붙잡고 있었음에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제들도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게리, 어떻게 지냈어?
3: 잘 지내, 형.
1: 주님께서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
3: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붙들리게 해서 패배케 하는 데 명수야. 나도 알겠어.
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3: 형, 정말로 성경학교 학생이 되어가고 있구나.
1: 지금 가정 순모임에서 성경 공부 인도 중이야.
3: 형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1: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르게 세워주셨어. 주님은 결코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너도.
3: 형이 잘 해낼 줄 알았어.
1: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수년 동안 날 제외한 모든 사람을 원망했어. 알고 보니 세상적인 수단으로는 악은 결코 치료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3: 그래.
1: 난 아직도 왜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3: 나도 그래, 형. 환경이 어떻다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1: 아멘.
3: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보여주고 있어.
1: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버크 아저씨가 노력하셨던 부분도 바로 그거였어.
1: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당신들의 최선을 다하셨어.
3: 맞아. 우리 형제들이 모두 너무 문제투성이였지.
1: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셨어. 2006년에 저는 한 성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첫 번째 결혼이었죠. 우린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4: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받을 심판과 정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부델라라는 미생물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생물에게도 생명의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특이한 미생물 부델라스입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들이 비열하고 욕심 많으며 이들 중에는 반공동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는 또한 놀랄만한 화학자들도 있는데 이곳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부델라라고 불리는 미생물인데 이것은 단지 4시간 정도만 삽니다. 부델라는 다른 미생물을 잡아먹는 미생물인데 담수나 짠물, 심지어 하수도에서도 자랍니다. 초기 시기에는 이것들은 채찍 모양의 꼬리로 자유롭게 헤엄쳐서 돌아다닙니다. 부델라의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의 하나는 이콜라이 박테리아인데 이것들은 이콜라이보다 10배는 빠르게 헤엄쳐서 이콜라이를 들이받아 이콜라이 외부벽에 구멍을 낸 다음 6개의 효소들을 주사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꼬리를 버리고 이콜라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두 번째 단계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음의 두세 시간 동안 부델라는 먹이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며 번식합니다. 새로운 부델라들은 이콜라이 세포벽을 찍고 나와서 새로운 사이클을 다시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부델라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이 목적이 박테리아 군집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자를 거부하지만 부델라와 같은 놀라운 생물을 대면하면 그 생명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진실은 전 생명체가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사역은 1971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한 이래로 1999년에는 국경을 넘어 중남미에는 방송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 71억 인구 중 29억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인터넷 8개 언어 방송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말씀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BBN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정해놓은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포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찬양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방송을 들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송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이 저희 BBN 방송의 운영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BBN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청취율에 매여서 방송 원리를 바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BBN 방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의 매력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저희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릿 시네카와 사르밧의 엘리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항공 우편으로 아침을. 엘리야는 서둘러 왕의 궁궐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6: 엘리야야, 여기를 떠나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내가 물과 음식을 보내주겠다.
5: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고기와 빵을 날라다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항공 우편으로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엘리야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물과 음식과 쉴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힘들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내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옆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7: 나에게 먹을 물과 빵을 좀 주시오.
5: 집주인인 여자는 슬퍼하며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8: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이제 이걸로 빵을 만들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들과 저는 곧 굶어 죽을 것입니다.
7: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속한 것은 항상 이루어주십니다. 여자가 매일 빵을 만들었지만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여자와 아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시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외지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8살 된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에 자기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속됐다고 그래요. 이 아이의 가족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나라의 난민촌에서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소녀의 이민 카드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볼 때마다, 아, 나는 외국인이구나, 자기가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늘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제 어느덧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렇지만 아직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2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게 됐대요. 12절에 그 오래되고 불편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는데, 그때 거기 성경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 여자의 지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19절에 이르러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천국의 시민임을 알게 되자 이 여성은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제 다시는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지내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멀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소외됐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 다섯을 키우느라 무척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매주 주일이 되면 꼭꼭 5센트의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여집사님한테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때 당시 이 장로님은 2불씩을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센트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장로님이 말하기를 그 여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대신할 테니 그 집사님을 불러서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집사님은 안전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왜 우십니까? 라고 묻자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5센트씩 바칠 때에는 더할 수 없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과 목사님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친다라고 할 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십니까?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메리앗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죠. 이 메리앗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입니다만은 이 호텔에서는 매년 회사 발전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공로상 제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에 한 분에 대한 소개가 났습니다. 이분은 1994년도에 이 상을 수여한 분인데 필 아델만이라고 하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그 회사 중견 간부도 아니고 Chief Executive도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에 있는 메리앗 호텔에서 도어맨, 일종의 수입이 있었던 그런 이런 사람이죠. 도어맨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하는 일이 날마다 호텔 문 앞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짐 옮겨드리게 되고 또 나가시게 되면 택시를 잡아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그 명예로운 최고의 상이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에 항상 넘쳐나는 미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변함없이 웃어주는 그 환한 미소가 회사 이미지를 밝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큰 상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한 사람이 전체 얼굴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게 되죠. 그 사람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면 전체가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살게 되면 개인이든 교회이든 결과적으로 복음의 문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모한다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될 꿈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원래는 철저한 힌두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마는 유학생활하는 중에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마음을 먹고 런던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전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너같이 미개한 유색인이 백인들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후로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이 말을 남기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 10억 인구를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마하트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칭호입니다. 위대한 정신이라고 하는 칭호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결국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 전체를 이끈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그를 받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인도의 기독교 영향이 크게 펼쳐져 갔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영국 크리스천들의 얄팍한 인종차별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행할 데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복음의 위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복음의 명성이 이와 같이 실추되었을까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땅에 떨어진 실추된 복음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될 때에 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면 실추된 복음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의 꽃을 피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자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도바울이 가장 큰 선했던 우리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앞에서 설명해온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Ministry of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왔던 이 복음의 직분, 복음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손상을 입는다, 조롱을 받는다, 신용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개인의 평안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 오케이예요. 그러나 만일 복음에 손상이 간다든가 복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명성에 금이 가면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명성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소중한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복음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때문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꽃을 다시 피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했던 몇 가지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자발적 고난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복음의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천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스스로 추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떠밀어서 할 수 없이 뛰어난 사역에 뛰어든 사역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택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이와 같이 선택했고 택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카운트해 보시면 10가지 고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했죠. Endurance. 어떠한 문제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thalassis, 짓누르는 압박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궁핍.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hardship,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총괄하는 hardship을 궁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 사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곤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을 곤란이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로 매맞음, 채찍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갇힘, imprisonment.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네 차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나와 있죠. 그가 빌립보에 갇혔고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에 갇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클레멘트 롬이라고 해서 우리 초기 교부 중에 한 분인 그분의 설명에 하면은 바울이 최소한 일곱 번 투옥됐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는 수많은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로 난동. 난동이라고 하는 것은 riot, 마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폭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수고로움, 탈진하도록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로 자지 못하고 열 번째로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고난은 결코 쉽지 아니한 고난입니다. 오직 예수님 크리스토스톰이 이것을 고난의 눈보라, blizzard of the troubles, 고난의 눈보라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바울은 자원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천해서 스스로 원해서 이 고난의 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뒤로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을 당했어요. 왜 바울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당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던 많은 예들이 사도행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케이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찢고 매를 때린 후에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착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분명히 억울한 고난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렸으면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 말이죠. 억울하게 당했으면 원망하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단 말인가? 이것이 변화의 도화선이 되어서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바처럼 빌립보 간수 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276명의 로마 군인을 태운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요, 약 10월경에 불어오는 엄청난 스톰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풍랑 앞에 14일 동안 그들은 밤낮 없이 풍랑이 불어오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So take courage, man. I believe God.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며 절망 가운데 공포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풍랑 한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지금까지 그들을 관리했던 로마 군인들이 그의 수하에 들어온 사람처럼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어떠한 용기와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느냐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죠.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바른 용기를 보여줘야 돼요.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 구소련에서 그 시베리아 감옥이 있죠. 그 감옥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보리스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 한 분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때는 스탈린 치하였기 때문에 주로 사상범이나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보리스 콘필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직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만은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증오심 때문에 환자들을 일부러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내장에서 피가 조금씩 흐르게 해서 며칠 뒤에는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콘필드 박사가 감옥 안에서 무명의 한 크리스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항상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짐작컨대 저 사람도 틀림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들어왔을 텐데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 저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시베리아 감옥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인가. 결국 콘필드 박사는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한 탓에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괴한이 내리친 흉기를 맞고 그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콘필드 박사가 죽기 전날 밤에 한 사람이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요. 그 환자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간증하며 증거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암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암이 회복된 후에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환자의 이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에 소련의 실상을 폭로하고 사실 이분 때문에 구소련이 붕괴되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이번에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시작은 무명의 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 속에 있던 복음의 능력이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를 감동시키고 콘필드의 마음속에 있던 복음의 능력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한 인물을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은 결코 고난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의미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 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고난을 넘어서 예수를 증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고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질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진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질적인 영성을 보여주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 자질들이 아홉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아홉 가지를 3등으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자질, quality of the mind. 우리 마음 속에 가져야 될 자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이 깨끗함은 purity, 우리 마음이 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번역한 것은 사실은 신령한 지식을 말합니다. Understanding,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식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음, patience.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영적인 자질. 두 번째 분류가 심령의 자질, quality of the heart.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자질을 세 가지 나열했습니다. 첫째가 자비함.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forgiving heart.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화라고 했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inspiration of the spirit,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죠.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 genuine love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가짜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분류가 복음을 위한 무장입니다. Equipment for the work of the gospel. 복음을 위해 무장해야 될 세 가지 자질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로 의의 무기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자를 깨뜨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오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그럴듯해요. Subtle and plausible.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젊은 사람들이나 지성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존 비비어가 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이 Good or God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good은 G-O-O-D이고 God은 G-O-D죠. 이 O장계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Good or God, 선인가 하나님인가.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사실은 그 나무에 선한 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It tastes good. It looks good. It makes us wise. 분명히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선한 쪽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시리스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goodness, 우리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만 하면 다 된 것일까요? 선한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진정한 의미의 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근데 선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시도가 이와 같은 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얼마나 훌륭한 명제입니까? 인권, 평등, 자유 얼마나 좋은 단어들인가요? 근데 이와 같은 선을 빙자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것을 빙자해서 성경의 진리를 훼파하려고 한다면 이건 무서운 영적 공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신지 모르지만 요즘 한국에서 차별화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법안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별화 금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녀 차별을 없애고 가진 자 뭐 가지지 못한 데 차별을 없애고 차별을 준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법안에 밑에 깔리는 진짜가 뭔지 아세요?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 성전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차별화 금지법인데 한국 사람 중에 80%가 찬성한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근본을 파괴시키는 이슈예요. 이게 만일 보편화되게 되면요, 이제 한국에서 이게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다 잘못이다 말할 수 없대요. 말하면 안 돼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것들이 퍼져가게 된다면요, 가정의 근본이 붕괴되고 우리 인류 자체가 다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복음의 명성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복음을 좀 인기 있게 만들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소위 말하는 popularism.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좀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되도록 상품처럼 잘 만들어서 그들의 구매에 맞도록 전하자 그렇게 주장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을 주고 참된 가치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복음이 사고로 취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질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 가진 것이 많은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재벌가들, 정치가들, 지성인들, 교수들, 전문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지식은 있는데 신령한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파워는 많은데 성령이 주는 감화력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은데 지실된 사랑의 실체는 없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며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참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요. 내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참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고 참된 진리 앞으로 안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최대 과제인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데는 1차적으로는 고난을 맞서는 용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퀄리티,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 보여지는 반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꼭 피우게 하려면은 믿음의 반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평가나 기대치를 뒤집으려면 삶에 반전이 좀 있어야 돼요.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복음 전했다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멸시하든, whether people honor us or despise us,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멸시하든, 그들이 우리를 악평하든 칭찬하든, whether they slander or praise us, 우리를 slander하든 혹은 praise하든, we serve God,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진 초월적 신앙 자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가진 복음을 컴프로마이즈 하든지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기대와 평가를 넘어서는 크리스천 삶의 반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10절 계속 보시게 되면 무엇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런 표현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 무엇 같으나 실상은, 무엇 무엇 같으나 실상은, 예를 들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무엇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 같으나라는 이 표현은 세상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진실된 자다, 참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요,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죽은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지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을 겪어보니까 이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되라는 말의 뜻이 알레테스라는 헬라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authentic하다 그런 뜻이에요. 테스트해보았더니 진품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천 삶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겪어볼수록 진국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얼핏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허황돼 보이고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authentic한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은데 이들이 살고 난 삶의 자취를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분명히 죽였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느껴 팼는데 다시 살아서 복음의 길을 간단 말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압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고통 속에서 우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인생 같은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나누며 산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반전이에요. 세상의 기대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Not me, but Christ.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파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나의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비전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복음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가려지게 되고 복음의 흐름이 닫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흉내내며 어설프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홍성사에서 출판한 책 중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맹의순이라고 하는 한 분의 스토리를 다룬 책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정연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월남에서 조선신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에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는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미군에게 걸렸어요. 미군이 이 사람을 인민군으로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투옥이죠. 그러나 이분은 수용소에 갇힌 후에 원망하지 않고 수용소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들어가 보았더니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북한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중국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섬김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분이 시작했어요. 특별히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부상당한 중국군의 발을 씻겨주고 결핵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고 거절을 했지만 2년간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맹이순이라는 분은 모든 포로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때 교도소 당국에서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인민군이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석방을 한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공문서를 받고 이번은 수용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그분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홀로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때까지 저는 저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뇌막염으로 27세 젊은 나이로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 포로군들이 모두가 모여 통곡하며 읽었던 추모의 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그날도 맹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을 다 씻어주신 다음 언제나처럼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마디를 선포하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맹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있는 파워가 이 십자가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를 비판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비웃으면서도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도 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십자가의 삶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지금도 복음은 증거될 수가 있고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0: 했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식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부턴가 나의 눈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는 눈물이 다시 생기게 하십시오. 나의 입술이 더럽혀지고 세상화되어지고 말았는데 나의 입술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나의 두 손을 가지고 참 예수를 닮은 섬김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남은 생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며 이와 같은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퀄리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의의 무기를 나의 심령 속에 심어주셔서 악한 세대를 이기게 하시고 사악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나가 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태평양 연안의 천축잉어라고 하는 바다 고기가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쇠잔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이 다 떨어져 죽고 만다고 합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 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동헌 강사의 목회자의 고난과 영광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희 와이프하고 아이들 둘을 놔두고 제가 나와서 한국 지구촌교회를 개척했고 3년 동안 기러기를 했어요. 기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마지막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완전히 저희 집사람이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저희 아이들이 세월이 좀 흘러가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빠 솔직히 우리가 아빠 한국 가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아빠가 가장 필요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가장 아빠가 필요했다. 너무 힘들었다.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다. 사실 우리 큰아이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굉장히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후배 사역자들이 이거는 같이 가야 한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 사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것이 리더십의 장이잖아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근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뭐 어떻게 그 책임을 균형을 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까지도 숙제지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뚜렷한 뭐 몇 프로 몇 프로 나누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회의 부르심도 사실이지만 내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 그 책임도 도피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그 소명, 가정을 향한 소명에도 동등하게 동일하게 성실해야 한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일을 나누어서 하고, 또 교인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내가 가정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솔직히 목사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호소하고 가르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과 안식 사이의 갈등. 또 하나 고난의 문제는 일과 안식 사이의 갈등. 내가 얼만큼 일하고 얼만큼 휴식할 것인가. 저는 물론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 창조의 원리 그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일하고, 그러나 제 시대는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어떻게 뭐 율법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포션에 있어서 내가 일하는 것 못지않게 그 일이 가져온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휴식이라는 여유와 공간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때문에 결국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왕창 부러지고 사고 내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이 땅에서 떠나던가. 여기 온누리교회 교인도 계십니다만 제 친구 우리 하용조 목사님, 뭐 많은 장점을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주셨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쉴 줄 모른다. 네. 종종 우리 하목사가 스텝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뭐 실수한 것을 얼마나 용서해도 게으른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 그것이 해석되어 갖고 네, 일 중독자를 만들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목사 자신이 거의 일 중독의 차원에서 삶을 살았다. 마지막에 그렇게 아프고 병원 입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간에도 기계로 그 치료를 받는 시간에도 응? 불러다가 거기서 일 지시하고 말이죠. 아니 이 시간도 쉬지 못하니까 쉬어서 뭐래. 쉬어서 그렇다. 한번 제가 오늘이 교회 가까이 지낸 장로님들에게 억지로라도 목사 쉬게 해야지 큰일 나겠다고 내가 참 내 생애 처음으로 크루즈를 한 걸 한번 해봤는데 참 좋더라고. 그거 하니까 뭐 아무도 갈 데도 없고 배 안에서 먹는 거하고 자는 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 하목사에게 그런 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이 보냈어요, 하목사님을. 근데 갔다 오자마자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쓸데없는 거 장로들한테 건의해갖고 나를 고생시키느냐고. 아니 쉬지 못했냐 하니까 그게 쉬는 거냐고. 아무것도 할 일 없고 나는 그게 고문이라고 나한테는 고문이라고. 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정말 저는 쉬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날 여기 위튼대학 총장이 인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 총장의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총장 아버지도 English Literature를 여기서 가르쳤던 분이에요. Leland Ryken이란 분이에요. R-Y-K-N. 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Work and Leisure in the Christian Perspective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적 전망에서 본 일과 여가 뭐 이런 책인데요.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이 쉬셨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대로 왜 쉬셨는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세 가지 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안식에 대해서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을 본 일이 없어. 세 가지 R. 첫째가 뭐냐면 Reflection,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도 우리가 일하는 것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잖아요. 돌아봄, Reflection. 두 번째는 Refreshment, 현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쉬면서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미나 하다가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잠깐 쉴 때 다과를 놓은 테이블을 미국 사람들은 리프레시먼트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프레시먼트. 리프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어, 리크리에이션. 거기서 새로운 창조,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창조가 발상이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쉼이 아니면 그런 레슨을 가르쳐줄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은 짤막한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도 매우 바쁘게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지만 끊임없이 이런 쉼의 여유를 찾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피해 산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와서 막 신나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자. 잠깐만. 그 잠시의 틈새.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잖아요. 여기 그 빌 하이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이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잘 아는 친구인데 매년 두 달을 쉬거든요. 7월, 8월을. 7, 8월에 오면 지금 가봐야 설교 안 해요. 7, 8월에. 네. 6월이니까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7, 8월은 쉰단 말이죠. 내가 물었어요. 두 달씩 쉬는데 당신 교회도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불평 없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불평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쉰대요. 두 달 동안. 그러면서 사역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플래닝하고. 근데 자기가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그 자기 사역을 인리치하게 만드는지 그걸 장로들이 보고 나서는 더 쉬라고 그러는데요. 더 쉬라고. 그러니까 그 쉼을 통한 아이디어를 갖고 자기는 새로운 사역을 계속 구상한다는 거죠.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국교회에서 뭐 1년에 두 달 쉬겠다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렵겠죠. 나는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안식년 이런 거 1년 하지 말고 차라리 매년 할 수 있으면 두 달, 안 되면 한 달이라도 쉬자. 한 달, 한 달이라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쉴 줄 몰라요. 쉬라고 그러면 막 돌아다녀. 더 파김치가 돼갖고 온단 말이죠.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보다 이 기독교 문화의 전통이 많은 나라 사람들 보면 정말 쉬어요. 한 군데 가서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야 쉬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일날 더 피곤해갖고 저녁에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 이현영 선생님께서 요즘 뭐 크리스천이 돼갖고 좋은 화두도 많이 던지고 그러는데 옛날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대목이 있어요. 인류의 문화적 발상이라는 것은 막 해가 뜨겁게 이렇게 내려쪼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원시인이 하염없이 내려치는 빛바를 바라보다가 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그 생각이 문화의 불씨였다. 문화의 불씨.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없잖아요. 그냥 바쁘게 쫓겨다니지. 그러니까 인생 삶도 비상적이고 사역도 비상적이고 좀 쉬는 연습을 해야겠다. 우리가 쉬는 연습. 여섯 번째는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한 반응에 대한 상처감. 내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지만 또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주는 상처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도 상처를 받아요. 네. 그러면 아 이런 목회 내가 계속해야 되나 뭐 그만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아 근데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시편 23편에 보면 뭐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구절 있잖아요. 필립 켈러라는 목동이 그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나 양들에게 제일 골칫거리 왼수가 뭐냐면 코파리떼라는 게 있대요. 코파리떼요. 이 코파리떼는 양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올리브 오일 통을 항상 목자가 갖고 다니는데 그 올리브 오일을 머리서부터 부는 거예요. 코에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파리떼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시원해지고. 네. 아마도 이런 것을 연상하지 않았을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적응하고 싶었어요. 뭐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교인들하고 또 같이 뭐 싸우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어려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성령의 어노인팅으로 그 자기의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것. 그냥 주님 앞에 풀어놓고 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터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용서하고 또 해야지. 사실 원수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거하면 원수 두 명이 들어오더라고. 이건 목회해봐야 하는 비밀이야. 제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제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야지.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품고 가야지. 네. 뭐 요즘 그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많이 읽는 책 가운데 무슨 뭐 그 Language of Love 뭐 이런 책 있잖아요. 네. 저는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꼭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잘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목회자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도 잘못하지만. 그때 I'm sorry 하면 돼. 아,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판단했네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 소리 참 자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뭐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항상 올바른 것처럼 하고 교인들하고 악유하고 싸우냐. I'm sorry.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의 설교도 들어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Thank you. 고맙다고. 목회자가 늘 교회 앞에 감사한 언어를 갖고 사는 것. 그리고 I love you. 내가 당신들 사랑한다고. 나는 목회자가 이 세 가지 말만 배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한국교회 목회장이 그렇게 성난 그런 아수라장이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는 사역의 마당에 정체에 따른 어떤 실패감. 교인이 늘지 않아요. 나는 아무래도 목회자 자격이 없는 모양이에요. 나는 실패자예요. 뭐 다른 교회 다 잘 됐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뭐 이런 실패가, 패배가. 뭐 요즘에 와서는 이게 많이 강조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런 메시지가 별로 듣기가 힘들었죠. 근데 사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잣대지 성서적 잣대가 아니잖아요. 성공과 패배라는 것이. 저는 성공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개념은 성실이지. 성실하면 된다는 말이죠. 성실하면. 베이스프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성실하면. 뭐, 사실 가끔 나는 제가 약한 교회들도 요즘 은퇴하고 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보면, 뭐 그분들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노아 얘기를 합니다. 노아 목사님. 방주 안에서 목회할 때 일곱 명 데리고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놓아보고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곱 명을 다음 세대를 위한 목표판으로 잘 양육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숫자 생각하지 말고 그 열 명, 이십 명을 질적인 목회를 하라고. 질적인 목회를 하라고. 그 사람들을 좋은 말씀 공부 같이 하고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그것이 보람이 되지 않느냐.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가끔 만났던 분 가운데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Church of the Savior라는 교회에 골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뭐 큰 교회 아니에요. 100명도 안 돼. 한 80명 되는 교회. 물론 한 3억 원 분립을 해서 분립한 교회들까지 다 합해도 한 3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교회를 말할 때 Church of the Savior가 빠지질 않아요. 아주 헌신적인 몇몇 교인들이 정말 자기 생애를 들여서 일평생 이 목사님과 함께 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미혼모들, 미혼모 자식들을 돌보고 홈레스 피플 돌보고 또 영적 수련을 가르치고 깊은 영향을 주었단 말이죠. 저는 종종 그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섯, 둘,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 금 한 달란트면 20년의 살라리에 해당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너는 어마어마하게 남긴 정말 위대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 안 한단 말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런다. 나는 이 돌아온 주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것을 나누지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큰 것도 작은 거고 작은 것도 작은 거 아니겠어요? 뭐가 큰 거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했느냐, 성실하게 목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어떤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어떤 때는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묘사한 어떤 애매한 고난 혹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본을 끼쳐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당한 고난을 만나는 경우들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오해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시간이 막간해서 빨리 가요. 고난 그만하고 영광하겠습니다. 고난만 했다가는 아무도 목사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목사 사모도 안 할 것 같고. 좀 영광도 있어야지. 영광도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광은 그건 뭘까? 제가 목회장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공평하게 일곱 가지를 정리했어요. 일곱 가지. 첫째는 양들의 구원받음의 기쁨. 구원받음의 기쁨. 저는 구원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영어로 so great salvation, 너무나 위대한 구원, 너무나 위대한 구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왔었어.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즐거워하면서 천국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 영혼의 가치,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돌아옴, 그 구원을 목격하는 기쁨. 이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해. 아, 예수님 모르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야, 내가 목회하기 잘했구나. 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목회한 가치가 있다. 목회한 가치가 있다. 예, 저희 교회 10월 달마다 이게 전도 축제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전도하라 그러면서 사실 나는 전도를 안 하거든요. 네. 어느 날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요. 그 내 주변에 누구한테 전도하지?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요. 그래서 아내를 꼬셨어요. 여보, 당신 이 아파트에 반장 좀 해라. 반장 좀. 그럼 전도할 사람 많지 않겠느냐.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기도해보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해보겠대. 반장 출마해갖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더 또 어느 집이든지 다 뭐 녹화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한 사람들 우리 집에다가 초청하다 차도 마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었어요. 나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너무나 친한 사람이잖아요. 제 아내가 밤나는 소리가 뭐라고, 내가 저 그 지금 권사가 됐는데 저분만 바라봐도 내가 한국에 나와서 이 아파트에서 산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우리 목회의 보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또 하나는 양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보람. 성숙을 돕는 보람. 네,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가지 과제밖에 없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가야 쉽진 않죠. 우리 자식들을 마치 양육해보면 긴 프로세스잖아요. 참 자식들 얼마나 속색이고 자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라있어. 정말 교인들이 안 변해요. 이게 목사의 좌절이에요. 교인들 정말 안 변해. 근데 그래도 보면 어느 날 보면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저 교수, 우리 교회 나오는 교수들하고 바이블 스타디 좀 한 일이 있는데 아주대학 특별히 교수들하고. 근데 너무나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 교회 나오기만 하면 졸고 은근히 반대하고, 자기 남편 전도하려고 자기 집에서 바이블 스타디 했어요. 근데 가면 항상 도망 다니셔, 이분이. 도망 다니죠. 어쩌다 있어도 그냥 반대만 쳐다보나? 그만 몸이 시험이 되네. 가르치다 말고. 저분은 정말 희망이 없다 생각했어. 정말 이분은 희망이 없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대전으로 이사 갔어. 대전으로 이사 가서 큰 연구 단지에 연구소장이 되셨어.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 오히려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하게 떠난 다음에 제 설교 테이프를 열심히 듣더래요. 우리 교회 일단 안 듣고. 그러더니 야, 너희 목사 설교가 사실은 좋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듣더래요. 한번 제가 대전에서 만났더니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좀 변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연변과기대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나는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나 긴 인내가 필요하죠. 긴 인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들의 섬김을 받는 기쁨. 이건 유치한 기쁨이지만 목회하다 보면 양들의 섬김을 목사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코 난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회하다 보면 뭐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잖아요. 제가 아주 전도사로 시골교회에 있었을 때 뭐 참외 고구마 갖다 주던 뭐 좋더라고. 뭐 도시교회 나중에 큰 교회 목회하면서 단위가 달라지죠. 뭐 양복도 해주기도 하고. 싫지는 않더라고요. 싫지는 않더라고요. 폴 토르니에가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물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만약 선물을 받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선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것은 훨씬 더 커다란 즐거움이다. 우리가 만약 교인들의 선물을 받는 즐거움에 취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 또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줄 줄 알아야 돼. 우리 목회자들이 줄 줄 모르잖아요. 항상 받기만 하니까. 저 목회자들이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낼 줄 알아야 돼. 밤낮에 대전만 받으니까 어느 날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있던 거예요. 계속 얻어먹어갖고. 근데 우리 한경기 목사님이 교인들이 갖다 주는 거 다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거 잘 마줘.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다 나눠주셔. 늘 장학금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눠주고. 목회자들이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몇 해 전에 국가의 한 기관에서 사회위기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 국가의 사회위기지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건강한 사회의 경우보다 우리 현실은 좀 더 심각한 사회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첫째로는 가정의 해체였고 두 번째로는 도덕성이 황폐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위기지수에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기 마련인데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허물어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BBN 무료 성경대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이라는 과정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온 가족이 함께 듣기 원합니다. 무료 성경대학에서 말씀 듣기 원하신다면 www.bbnbi.org로 들어가셔서 간단히 등록을 마치신 후에 과목 보기를 통하여 말씀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순회에서 함께 모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변화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반응한 삶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이 짧은 기간만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반응한 삶의 방식이 내 남은 생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론으로 대쉬를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삶은 두 개의 날짜와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대시라고 하는 이 한 개의 작은 대시, 이 줄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대시라는 것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의 시간, 그 간극,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대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잘 설명한 글을 최희경 집사님께서 우리 홈피에 올려주셨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게 B라는 게 뭡니까? Birth라고 하는 게 태어남. 그리고 D라는 건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와 D 사이에 뭐가 하나가 있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 사이에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는데 인생의 그 과정이 C라는 것이 그 C는 바로 초이스라는 게 초이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그 인생, 그것은 선택이라는 게 선택. 나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만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멋진 삶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안 하고 남겨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밤에 내가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는 시간이 되면 헌신하겠다. 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양육하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을 돕고 기도 생활을 하겠다.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여러분 그러나 이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가운데 와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아직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 방주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힘 있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자. 그랬더니 고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먹혀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향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랬더니 고참마귀가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행복이 없다는 것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그것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왕 고참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런데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하자라고 말해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것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이 아니라 이 다음이라고 속삭입니다. 내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물질이 내일도 계속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건강이 내일도 유지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겨야겠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히 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멋진 삶 만들기 30일 이 첫 번째 원리인 열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전과 열정이에요. 네. 비전과 열정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지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비전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열정은 삶을 견인하는, 삶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고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엔진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등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열정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품이나 위대한 역사는 열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열정을 가진 운동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걸만한 열정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만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할 만한, 가슴 터질 만한 패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뭐 그저 그렇게 살죠. 죽지 못해 살죠. 할 수 없어 이거나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 대한 열정, 가정에 대한 열정, 커뮤니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여러분 신앙인의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예요.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 이 네 명에게는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이 아픈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치유받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명은요,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서 자신들이 겪게 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자기들이 어떤 얻을 유익, 어떤 이익, 여러분 손익 계산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을 부어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열악한 환경인 오지로 들어가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그 환경 속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 물질로 계산합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의사하시던 분이, 뭐 전문인이, 그리고 사업하던 분이, 아니 이곳에 살던 분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가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 이것을 향해 나가는 삶이 열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요, 지금은 참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제가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보니까, 그 인터뷰를 보니까 메달을 따는 것이, 그 메달을 따고 싶은 것이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전에는요, 금메달을 따야 하는 많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제가 청소년 때는요, 이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복싱이나 아니면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박싱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레슬링 하는데.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냥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걸 헝그리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헝그리 정신. 예. 그 메달을 따고 나면요, 꼭 나오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그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제가 보니까 지금은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보는데 겨울 스포츠는요, 없는 집안에서는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겨울 스포츠는요, 없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름에 전지훈련을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 많은 도구들, 장비들,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린 거다. 그런데 우리 한국신문을 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꼭 돈으로 환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상수가 금을 땄는데 그 금의 가치는 얼마고, 이제 얼마, 이제 뭐 돈이 들어오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고, 꼭 돈으로 환산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1세대의 마인드예요, 1세대.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1세대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녀들이 뭐가 되라 그럽니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사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그게 되라 그러죠? 그 마음속에 뭐예요? 심리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 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거 무의식 가운데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편안함과 물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직업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직 편안함만, 오직 물질에만 집착하도록 우리가 심어주고 있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 보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남겨둔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잖아요. 네.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지질 못하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해도 피곤하지 않고 열정을 내서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땅한 여러분 사명 아닙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거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부모들은. 그 너 그거 하면 너 시간당 얼마 버냐? 시원찮게 느껴지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너 왜 고생하려 그러냐?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연봉이 아니에요. 시간당 얼마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그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활활 불태울 수 있는 그 열정을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이고 열정적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적인 삶이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네 명의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든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벽을 만난 거예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친구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환자인 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요. 여러분, 난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이 둘러 막혀 있으면 하늘은 여러분 뚫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구나, 문을 닫는 그런 심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문은 닫았지만, 비록 내가 그것은 정리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이 뚫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세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하는 가운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이 난관 앞에서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을 뜯자는 거예요.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대에서 묶고 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돼요. 왜? 수리비가 얼만데? 수리비가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붕을 뜯고 여러분 지붕을 열고 내리면 안 되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 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올라가서 이렇게 먼지를 내고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 올라가서 잡아 끌어내릴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일단 끌어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찰한테 끌려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친구를 살리는 일, 이 친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 이 가치 있는 일에 어떤 대가라 할지라도 치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이 그 환자인 친구가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침대에서 침대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그 친구가 얘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 창피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창피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아마 이 친구가 오히려 말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관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긴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새벽을 깨워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철야해보세요. 하나님이 긴장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놀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한 주간 참 얼마나 즐겁고 기뻤습니까? 여러분 모두들 우리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보면서 아마 참 많은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찬한 연기였어요. 모든 신문과 뉴스를 봐도요 어느 나라건 누구건 간에 어떤 선수였건 간에요 전 세계가 극찬한 연기였고 이 다음에 이런 연기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연기였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춘기의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 아닙니까?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4분여 되는 그 음악과 함께 말이죠. 그 연기가 끝나면서 두 팔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관중의 박수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러분 그 눈물은 연기가 아니잖아요. 연기가 아니잖아요. 4분여의 연기를 마치고 그녀가 흘린 눈물은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멋있게 경기를 마치고 내가 우아하게 눈물을 흘려야지 여러분 계산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네? 승리가 확정된 순간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제 가슴이 뭉클했냐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 속에서 땀방울을 저는 보았어요. 그녀가 흘린 그동안의 땀방울이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순간을 위해 흘린 땀방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을 테고 그만두고 싶었을 테고 부상을 입었을 때도 간두고 싶었을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린 땀방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한 그 눈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이 있고 그 사람이 흘린 땀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무거웠던 순간을 벗어난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땀을 흘린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지불한 사람만이 흘리는 눈물 아니었습니까? 열정적인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말합니다.
열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땀을 흘리는 자만이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열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여러분 정말 열정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영혼 구원을 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삶이.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인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가 그냥 흘러보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겠죠. 어떤 대가를 치고 올것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열정적인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삶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생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이 자신의 친구를, 이 친구를,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이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은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땀방울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남은 이 시간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전혀 아깝게 느끼지 않는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께 인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명이고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멋진 삶 만들기 30일 동안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쏟아붓더라도 내가 아깝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순해서 여러분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품은 영혼을 초대하시고요, 아니면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3월 28일 날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 할 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래서 복음에 부딪힌 그러한 삶, 그러한 순간을 갖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내 어떤 것을 내가 투자해서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순간에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은 33년이란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사명을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0: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내 어떤 재산을, 내 어떤 삶을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는 가장 멋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멋진 삶을 우리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멀지 않은 곳의 한 묘지에 용서받았음이라는 한 단어가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의 글은 간단하고 아무런 수식 어구도 없습니다. 출생일, 사망일, 비문도 없습니다. 이름과 용서받았음이라는 단어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느 비석에나 새겨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당신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신앙생활은 절대로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다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피곤하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신앙생활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의 사도바울과 같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늘 또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늘 주저앉아 있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도전하면 또다시 일어나 놀라운 신앙의 성과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도전,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근처에 지형이 높고 험한 고갯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통과하기 어려워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라서 지나가는 차들은 그곳의 지형만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 돌아가기가 일쑤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길 자체는 도시를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지만은 그러나 운전자들이 왕래를 꺼려서 다니지 않게 되니까 어느 날 도로가 폐쇄되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고갯길에 언제부터인가 어떤 표지판 하나가 세워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표지판이 세워진 이후로부터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그 어려운 고갯길을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그 표지판에는 뭐라고 쓰여졌길래 누구나 그 표지판을 보기만 하면은 전에는 그렇게 대부분 넘지 못했던 고갯길을 이제는 대부분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표지판에는 다름 아닌 Yes,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갯길을 지나려는 운전자들이 입구에 다다르면은 다 그 표지판을 보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한 사람도 겁을 먹지 않고 다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는 그 고갯길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도전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고갯길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Yes, you can 이라는 이 짧은 단어가 이 문장 한마디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Yes, you can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요. 이게 목에 호기를 하나 달아놨어요.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임파선이 지금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CT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악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말을 하는 건 제가 좀 이렇게 끝이 좀 이상하죠 지금. 네. 그래서 노래도 잘 못해 고음으로 올라가는 건 더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노래 잘하신 우리 한 목사님을 예, 사회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세 가지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내 능력이 이것밖에는 안 된다고 한계를 정하지 않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은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인생이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죄를 없이 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이 일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더라도 날마다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가운데 인내하며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리면 신앙생활은 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 영광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일이며 그러므로 그를 닮는 일이며 또한 그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신앙생활의 목표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신비롭고 거룩한 이유입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그 삶의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앤드루 매튜스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며 얼마나 성장하느냐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목표를 올바로 설정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른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올바른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exactly 예수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비스무리하게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목표를 다르게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절을 다시 보면 먼저 그분은 믿음의 주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또 성장시켜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문은 또한 그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한 종의 여기 달린 혹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정말로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또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킴으로 스스로를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2절 하반절은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음으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모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다 집어던지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절대로 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것을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에 야브루스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깡패 출신의 아주 포악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상관이 그를 불러갖고는 회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상관이 이 자브루스키를 불러놓고는 자기의 과거 경험담을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지. 그는 목에 십자가를 항상 걸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를 불렀어.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이야기를 다 끝마치자 그 친구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끌어가고 탁자 위에 놓더니 다시는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았어. 그리고는 공산당 입당 원서를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공산당에 입당했어. 그 후로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됐어. 이야기를 들은 이 자브루스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이 자브루스키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십자가를 지었다가 힘들다고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려 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다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피곤하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죠. 특히 분주한 이민 생활 가운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기는커녕 자신을 바라보고 비통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포기하려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결단코 어떤 형편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한세영 목사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힘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하죠. 좀 천천히 해. 그만큼만 해도 돼.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네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 타이르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죠.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용감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용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믿음의 순교자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헌신한 충성자들, 헌신자들,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최상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교회 역사 속에서 나왔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못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책망하는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쉽지 않죠? 신앙생활은 참으로 그 기준조차도 매우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고는 거부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신사참배가 뭡니까?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이죠.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그 일본 그 통치 일제에 회유를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한 번은 일본 경찰이 그를 회유하려고 가출 옥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연교회에 가서 최후의 유언 같은 설교를 이와 같이 했다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형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은 바로 여기 주기철 목사님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 이와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태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더 많은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또다시 5절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귀에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을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욕과 같이 혹은 건강으로 혹은 기업으로 혹은 관계로 혹은 영적인 상태로 징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형편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때 깨닫게 되는데 만일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의 징계는 지은 죄를 빨리 깨닫고 자복하여 용서를 구하는 길이 그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아닌 것입니다. 죄는 자복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마지막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꾸지람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꾸지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슬프다면, 받는 것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없다면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생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생자. 사생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자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금 친아들을 사생자와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허울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징계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며 더욱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11절은 징계를 이제는 징계가 아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연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그로 인하여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징계를 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미리 회개하고 1절의 말씀처럼 예수만을 바라보며 권한의 십자가도 넉넉히 지심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여 고난이 오더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직도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절망만 있다면 쉬지 않는 것이지요. 보리 이삭의 나달이 많이 열리면 한 포기에 450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450알까지. 그런데 처음 도달한 줄기에는 그걸 그냥 자라게 하면 겨우 80알에서 90알 정도밖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보리싹이 나오면 보리밟기를 하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보리밟기를 나갔어요. 겨울이 되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처음 나오는 약한 싹은 다 꺾어지고 밟혀갖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이후에 새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보다 더 강한 줄기로 자라나게 돼서 400알 이상이 열리는 튼튼한 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농부들이 해마다 무지막지하게 보리밟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밟기를 하듯이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견뎌내서 큰 신앙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밟기를 하시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으나 돌이키지 못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 날아간 화살, 놓쳐버린 기회, 지나가버린 시간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와 연단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단,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단이 되는 그 단을 항상 가지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콜라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는 것이지만 BBN 방송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 동력을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물질로 드리는 헌신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전히 쓰여지게 됩니다.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2번째 김익두 목사가 일본 경찰에 연행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유계준 장로를 부른다.
1: 유계준은 무슨 일로 부르시는 겁니까?
2: 아, 김익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1: 아, 그럼 저 김익두를 풀어주고 유계준이를 집어넣는 겁니까?
2: 무슨 말을 하는 건가?
1: 아니, 그럼...
2: 어서 유계준을 데리고 오란 말이다.

0: 장로님, 기도하고 오십니까?
1: 유계준 장로는 산정현 교회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2: 예,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3: 고조 김익두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2: 아직은...
0: 조만식 장로님께서 외놈들을 찾아가셨다니까니 좋은 소식이 있겠디요.
3: 그저 외놈들이 조만식 장로가 찾아갔다고 목사님을 풀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0: 아이, 그래도 조만식 선생님 아니네. 그러고 붙잡혀 들어간 사람은 김익도 목사님이고 말이디. 아이고.
2: 조만식 장로님 말씀으로는 곧 나오실 것 같다고 하디만은 기고이고 썩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3: 아이고, 기러게 말입니다. 외놈들이래 원체 악랄해야 말이디요. 안 그렇습니까?
0: 아, 저 가만. 저기 누가 올라오는데요? 예, 예. 외경들이 아닙니까?
3: 아이고.
4: 응? 여기 계셨구만요. 아이고. 모두들 안녕들 하셨소?
0: 아니, 무슨 일로 우리 교회 또 찾아왔디요?
4: 저 유계준 장로님을 뵈러 왔습니다.
2: 나를 말입니까? 길에 무슨 용건이 있습니까?
4: 저희 대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0: 피드교만이! 피드교만이!
5: 아유, 어서오세요. 두 분이서 나란히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시고 자, 들어오세요.
3: 아유, 기고야 아니라 큰일 나시오!
0: 그래요?
5: 큰일이라니요?
3: 아유, 장로님께서 경찰서에 붙들려 가시오!
0: 그래요?
5: 장로님이요? 조만식 장로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이고. 조만식 장로님이 아니라 유계준 장로님 말입니다.
5: 예? 예.

0: 유계전 장로, 오래간만이요.
1: 오래간만은 고전 무슨 오래간만이라 합니까? 우린 당신네들 자주 보고 싶지 않습니다.
0: 아,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자주 본다면 나라 일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니까.
1: 내래 무슨 일로 부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온 김에 말이라도 해야가시오. 김익도 목사님을 풀어주시는 구입니까? 아니면은...
0: 아직도 급한 성격은 여전하시구만 그래.
1: 사람을 아무 죄 없이 잡아가놓고서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0: 내가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
2: 무슨 일로 우리 장로님을 데리고 가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요?
3: 아유, 우리도 잘 모르가시오. 교회 언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나무네.
4: 아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예. 무슨 할 말이 있다나 했디요.
2: 할 말이요?
4: 아이고, 어서 경찰서로 가보시지요.
3: 아니, 뭐 가본다고 뭐 알 수 있겠나.
4: 예?
2: 아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찌요.
5: 그 시각 경찰서에선 유계준 장로가 의자에 앉아 취조 아닌 취조를 받고 있었다.
1: 그러니까니 나보고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일에서 손을 떼라 이거입니까?
0: 우리는 당신과 당신 교회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일을 중단하시오.
1: 대일본 경찰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서 나보고 손을 떼라. 어저 이거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만은.
0: 이번 김익두 목사 사경회 때문에 방을 붙이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냄새가 나고 있었어. 냄새가.
1: 거저고 냄새 나는데 증거를 못 발견했다 이거이 아닙니까? 길에서 찜찜하니까니 뭔지 모르지만은 그만두라 이거이 아닙니까? 응? 거저 이거 웃기는구만은.
0: 우린 당신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기고 듣던 중 더 웃기는 소리구만요. 우리가 다치기를 안 원한다. 길에서 우릴 이유 없이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나 보디요.
0: 만약에 내 말에 동의를 한다면은
1: 김익도 목사님을 풀어준다는 약속이라도 하시겠소?
0: 그렇소. 김익도 목사를 풀어주겠소.
1: 김익도 목사를 풀어준다. 실체도 없는 일에 거래를 하시겠다.
0: 실체가 있고 없고는 유계전 장로가 잘 알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1: 내려 하나도 숨긴 것도 없디만은 기록해서라도 김익도 목사님을 모시고 나갈 수 있다면 좋디요. 거저 대신 약속은 지키는 구입니다.
0: 당신도 약속을 지키시오.
1: 그건 내려 지킬 약속이 없는데 계속 기르니까니 뭘 오케이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이요.
0: 인정! 하! 김익도 목사님을 넘겨드려.
6: 김익도 목사를요?
0: 안 들리나 내 말!

출연 정운섭,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고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가리라. 나무들 우거진 숲속을, 해변의 모래밭을 함께 걸어가리라.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다했을 때에는 저 세상에서도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리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얼마나 서로 그리워하고 함께하기 원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 속에 예수님이 빠져있고 거듭남이 빠져있고 죄의 용서함이 빠져있다면 이들의 소망은 한낱 글귀에 지나지 않으며 노랫가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영생을 얻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멋진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서로 헐뜯으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배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잣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3: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에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럭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2: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높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흉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네 하나님의 파수꾼이어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세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인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니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2: 제 11장.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3: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훈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보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니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로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2: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여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종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여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죽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 드리우며 그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3: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에서 1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7장 나누고 있는데 이 7장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었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시키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6절, 7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서 족장시대로 나아갔다 하는 거죠. 이 그는 이 시기와 그 다음에 뭐 동기, 뭐 증오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제들에게로 또 그 사실을 이렇게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뒤엎으시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실로 구약에 대한 성령의 해석인데요. 그것이 이 부분을 괄목할 만한 단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이 백성의 역사에서 또 다른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는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구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따르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모세가 내내 그들과 다투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했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확증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람세스 2세가 압제자 바로라면 모세는 그 다음을 이을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바로는 아들이 없어서

학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이런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라밋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서 발견되는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색상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체를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화학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태양까지의 거리를 그때 당시에 벌써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들은 고도의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로의 그 딸의 아들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이런 뭐 수학이라든가 화학, 공학, 건축학, 뭐 이런 우주과학, 이런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았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걸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당대 세계 제1의 학술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끔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그 시대의 학술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낼 자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배움이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훈련을 시키시며 철저히 준비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은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좀 설교하고 있는 건데 계속되어지는 23절로 25절을 좀 더 보고 나누죠.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네, 스데반은 여기서 모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지금 당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이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자신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로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모진 곳, 즉 사막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26절로 28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마 이때 모세가 상당히 당황했으리라고 봐요. 29절로 31절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원했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었고 백성 또한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도를 따를 수 없었고 그들은 저를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구출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를 부르게 되시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로 34절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저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셨던 거죠. 그들이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한 구세주를 세우셨던 것과 같은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성품을 가졌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신실하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모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두 타락한 성품을 지닌 부패한 인생들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한 군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이유였던 것이죠. 35절 봐보세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천사들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 참 여러 군데인데 그거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전반에 걸친 또 전반에 걸쳐서 천사들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발견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모세에게 율법을 또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은 경우 천사들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마리아와 요셉과 사가랴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을 시켜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때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와 달리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또 다른 계시가 과거처럼 주어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36절로 38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참 여러분 여기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로서 불러내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폭도들로부터 불려낸 그 무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에클레시아 곧 불러낸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불러낸 무리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여러 차례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세상에 어떤 죄들과 육신의 죄들을 개탄하고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여 그의 죄를 정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속에서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이에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위하던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에 대해 깊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던 것이죠.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에게서 돌아서도록 간청했던 이유입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거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여로와 앞에서 내어 쫓인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46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시켜 하려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성전은 본래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야 할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이제 47절 5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청년이여 이렇게 시작되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도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그 노인들 결국 누가 다 돌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인 사람들이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참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예수님 믿는 청년들은 좀 낫습니다. 취업을 못해도 결혼을 못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은 그런 소망마저 없으니 참 얼마나 불쌍한 청년들인가 인생들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분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시대의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들 상당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 때입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야 뭐 또 당연히 왕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분이 뭘 깨닫는가 하면 아 그렇게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기록한 책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의 청년들이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참 그런 삶 살아보기 원하느냐? 그래 계속하면 그렇게 살아봐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자신들의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는 청년들의 수도 점점 줄고 있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우주는 여러분 우리 우주의 끝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도 우주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것이 우주인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같은 거 하면 아메바가 자기 눈에 인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메바가 단세포 미생물이 이제 아메바인데 그 아메바가 자기 눈에 인간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아메바 눈에는 뭐 그 주변에 있는 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인간이 보일 리가 없죠. 그 아메바가 자기 눈에 인간이 안 보인다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다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생들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놓고 심판하신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11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근심, 걱정.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참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근심들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들이 마음에 많으면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싶고 일탈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악을 자꾸만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악, 쾌락 이런 것을 멀리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2장 1절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사람은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술도 마셔봤고 여자들하고도 놀아봤어요.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데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헛된 일이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헛되다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몇십 번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헛되다는 말이 나오지요. 11장 10절에 나오는데 11장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니라. 그 다음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자 같습니다. 계속 헛되다고 말하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허무한 일이야. 허무주의자 같은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허무주의하고 쾌락주의는 제가 볼 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쾌락주의 삶을 살았어요. 아주 즐기고 쾌락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부질없는 짓이로구나 하고 뭘 깨달았는가 하면 모든 일은 헛된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무주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거리가 먼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천지와 천재의 차이도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뭐가 코드가 까삭 잘못하면 이게 천재가 되는 거고요. 또 코드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 사람도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일인데 헛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12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젊음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머지않아 이른다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밤에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 칼럼이 나갔습니다. 간단한 5분짜리 칼럼이었는데 우리 성도들 보셨죠?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고 단 그 다음날 우리 이광배 전사님이 저한테 뭘 하라는가 하면 목사님 어제 방송 나간 그거 보니까 목사님 몇 년 전 모습하고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사한테 그렇지 이 전사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 바라보는 나이잖아.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20대고 30대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도 이제 60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를 어릴 때부터 보아온 분들은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저는 목회를 좀 빨리 시작을 해서 30대부터 결혼 주례를 섰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때 이렇게 주례를 서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신랑이고 누가 주례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또 제가 이 얼굴이 좀 동안이잖아요. 지금도 머리 염색만 하면 엄청 젊어 보이는데 예, 40대로 보이죠. 예, 근데 30, 40대는 제가 진짜 동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를 딱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누가 주례고 누가 신랑인지 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 오늘 설교 좋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좋았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고 그걸 물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또 집사람도 대답을 안 해주고 이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사실은 조금씩 늙어가는 거고 제 아내도 늙어간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칭찬도 해줄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근데 이제 저 사람도 늙어가니까 이제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안승수 목사님 같은 분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안승수 목사님도 저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안승수 목사님 뵀을 때는 쌩쌩하셨습니다. 지금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 때 제가 안승수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할머니죠. 하여 우리 어머니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가 길지 않다는 것,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꿈도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기력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뭐 구름이 일어나고 뭐 어두워지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생의 노년을 날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쨍쨍 비치는 날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인생이 그렇게 해가 쨍쨍 비치는 날이 아니에요. 머지않아 해는 서서히 기울고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일어나고 그런 인생의 황혼이 찾아옵니다. 12장 3절부터 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5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늙었을 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신체를 이제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에 해당되는 신체가 어떤 부위일까요? 네, 손, 팔 이런 것입니다. 공이 탁 날아오면 손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누가 때리려고 해도 손으로 막고 이게 집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늙으면 이제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하죠. 힘이 없습니다. 떨리기 시작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신체에서 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허리, 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도 굽어지기 시작하고 다리도 휘어집니다. 연세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신체 부위 중에서 여러분 맷돌질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치아, 치아. 연세가 들면 이제 치아도 다 빠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죠. 예, 우리 눈도 어두워집니다. 늙으면 그렇게 됩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어떤 신체 부위 같습니까? 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이제 닫혀지는 거예요.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에 대해서는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여기 말하는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제 생각에 식사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식사도 아주 조용히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량도 많고 또 먹을 때 친구들하고 얼마나 떠들면서 먹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가 않아요. 식사도 조용히 합니다.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사람이 연세가 들면 잠을 깊이 못 들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금방 깹니다. 노인들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집에서 왔다 갔다 그러죠? 잠을 깊이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노래도 참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이제 노래도 잘 못합니다. 뭐 음악 다 귀찮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인들은 높은 곳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죠. 어디 계단 올라가는 거 뭐 두려워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 다니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래서 길에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지나가도 깜짝 놀래고 혹시 나 부딪히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을 의미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들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는 거예요.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적인 욕구도 강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결국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 세상 떠나면 문상도 가고 장례식도 열심히 차에 다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늙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 이제 관의 시신으로 이렇게 눕게 된 그 상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문상도 열심히 다니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어도 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죠.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지않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 6절 7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졌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졌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목숨을 은줄에 달려있는 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숨이 간당간당간당 붙어있다가 어느 순간 탁 끊어지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은줄에 매달려있다가 은줄이 풀리면서 땅에 툭 들어서 깨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쉽죠. 그 귀한 금그릇이 깨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음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조금 더 사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아깝다. 너무 슬프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졌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항아리를 가지고 샘에 물을 길러갔는데 그 샘 곁에서 항아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물을 길러가려면 항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항아리가 깨져버렸으니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바퀴는 도르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물에 보면은 물을 쉽게 깃도록 하기 위해서 도르래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깃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의 도르래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물은 길어야 하는데 그래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도르래가 고장났으니 지금 물을 길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말하는 흙은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 흙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죽으면 흙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흙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이게 과학 법칙으로 따지면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그렇게 질량 불변의 법칙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아메바가 발전을 거듭해서 인간이 됐다고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그게 과학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아메바가 사람 됐다고 하는 그 이론보다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이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언젠가 죽어요.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8절 계속 읽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10대 시절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예, 20대 시절, 30대 시절 엊그제 같이 생생하게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이미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됐잖아요. 날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뭔 줄 아십니까? 수고와 슬픔의 연속,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시편 90편 8절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왜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니까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의아해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인가 아닌가 한번 잘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누추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딱 놓고 볼 때 나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내 마음속에 추악한 것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없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죄가 많으니까 고행을 좀 한다든가 또 수행을 좀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웬만한 죄 같으면 우리가 그저 대한민국의 법을 조금 어겼다면 여러분 벌금 내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여러분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사람은 기적 못 행하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공자도 구원의 길이 아니고 석가도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기독교의 독선이라 그럽니다. 이건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될 일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엇나갔다든가 뭐 빗나갔다든가 그러면 저부터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심판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 지옥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하나님 모르는 분 계시면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꼭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왕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혹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말로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숱하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실 또 평안한 걸음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럼 이 종말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에서 종말까지 그랬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그게 마태복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종말의 시작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종말이잖아요. 시간 개념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 발전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늘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전거돼서 다 찾아내면 역사는 마감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짧은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설교를 했고 앞으로 좀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복잡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소계시록이라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는 항상 그 제자들의 질문에 유의를 해야지 24장 좀 보기가 쉽습니다. 24장 1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자랑한 거죠. 와, 예수님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 보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자기들 평생도록 그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지금 헤롯 성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무너짐의 충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질문이 뭡니까? 언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건물이 무너집니까? 이걸 물었죠.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 무너집니까? 또 하나는요. 주님의 임하심이 무엇이며 그럼 언제 주님이 임하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무너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 무너짐이고 세상 끝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나고 그러면 주님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파루시아니까 파루시아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 번역해요? 재림. 그러니까 자꾸만 재림에만 국한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끼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것은요. 바울이 디도가 자기가 올 때 디도가 나에게 온다라는 말 할 때 파루시아를 써요. 그거는 현존을 말하기도 하고 임재를 나타내고 누가 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 보이다가 나타나면 뭐라고 해요? 파루시아 이렇게 다 써요. 사람이 나에게 올 때도 그 파루시아로 한단 말이에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재림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는데 파루시아라는 개념에는 나타남, 현존, 누가 온다,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파루시아로 해요. 우리는 파루시아는 재림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말을 좀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뭐예요? 파루시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단어를 파루시아로 안 쓸 뿐이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파루시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걸 파루시아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성령이 임함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본문하고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읽어놓고요. 오늘 본문 24장 32절 35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흔히 이걸 우리는 평행구지라 그러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죠?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 손가락 이렇게 딱 꽂아서 앞뒤로 넘겨보시면 돼요.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뭐가 가까워 왔어요? 여름이 가까이 왔고 뭐 여름에 들었었죠. 뭘 보고 알아요? 날씨가 덥죠. 그보다 나무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 보니까 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날이 흐리고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고 말하는데 이런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못 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종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다 종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종말이에요. 구약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순간에 종말이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는 것으로 이렇게 딱 보게 돼 있어요. 구약 선지자는 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 오신 그 시대적 표적을 못 읽으니까 너희는 왜 시대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모르냐. 그러니까 나무가 잎을 내고 막 연하여지면 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해요? 아 그렇죠. 차이가 있죠. 모든 나무. 그래서 이러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유대인들, 특히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요? 일단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알아듣게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러면요 잘 모르니까 무슨 말도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모든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딱 하면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아니,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저 무안에서 무화과 나무 많이 나옵니까? 예. 뭐 그런 무화과만 생각하지.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잎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말은 다니엘서의 인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자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 뭘로 알아요? 종말 재림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애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왔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아, 이제 종말이구나, 끝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인자가 왔다는 말이 인자를 뭐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을 어떻게 정말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요, 인자가 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가 임한다 이 말을 가지고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부 정말로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자가 임한다. 인자가 임하는 때 아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인자가 임합니까? 그죠? 언제 인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져도 누구와 오면 또 돼요? 인자가 오면 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인자가 언제 오느냐? 세상 끝의 징조는 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임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읽었으니까 아 다니엘서의 인자는 메시아를 표현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게 이제 구원자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로 말해요. 그러면 똑같은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죠.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 온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만. 그럼 제자들은 걱정이 되죠.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야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여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성령 보내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하는 사건을 인자가 임한다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임하는 사건. 그리고 이방인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재림하고 개념이 확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지 이거 없이 천국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3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뭐가 다 일어난 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다른 말로 인자가 임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파루시아라는 개념, 주님이 임한다니까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거든, 헬라에. 요거는 파루시아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재림한다고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개념으로 재림한다면, 언제 일어나서 해야 돼요, 재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 그럼 한 세대는 보통 몇 년 잡아요? 100년 잡아요, 요즘? 한 30년 잡아요, 한 30년. 그러니까, 우리 평균 나이가요, 한 50년 전에는 평균 나이가 한 40대였어요. 한 30대, 40대. 50년 전만 해도 평균, 우리는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한 40대였단 말이에요. 40대, 50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뭐 전쟁과 기아가 있어서 좀 이제 빨리 돌아가셨을 수 있지만, 보통 성에서 한 세대를 한 30세 보면, 왜 20세부터 50세까지가 전쟁에 나가는 나이고, 성전 봉사하는 나이가 20세부터 50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한 세대를 봐요. 길게 잡아도 50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일어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럼 재림으로 본다면, 언제예요? 말이야, 맞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거잖아요. 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는 함께 계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 가까이 오는 정도는 아예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어려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우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오늘 제목이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라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 무화과 나무 잎이 낫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1948년으로 계산해서 이제는 다니엘서하고 연결해가지고 1948년 무화과 잎이 났으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 건국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성전 벽까지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 1948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났으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이 저 성전을 차지해서 모슬렘을 없애버리고 그 모슬렘의 모스크죠. 모스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무화과나무 잎이 났으니까 이제 재림의 징조가 다 돼갔잖아. 인자가 임할 때가 다 됐잖아. 딱 그렇게 보면 그죠? 무화과나무 잎을 비워라.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 나는 게 언제냐? 1948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세계 사건, 세계 역사적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지을 준비 다 해놨다. 그래서 제3전이 세워지면 다시 제사가 회복될 것이고 제사가 회복되면 또 그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새겨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이런 시나리오 종말의 프로그램 시나리오 우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죠. 그래서 아 세대주의 종말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냥 무천연설적인 종말론이 쉽다 이래가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세대주의 종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근국으로 보고 제3성전 세워지고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면 이건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환란에 안 들어가고 자기는 홀라당 빨리 내 신성적 올려서 구원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제3성전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확정하고 끝났습니다. 거기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정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성령 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이라도 주 예수의 십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이 땅에 세상에 속한 나라가 왜 필요해요? 왜 성전이 필요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저 지금 이슬람 모스크를 빼앗아서 거기에 제3성전을 짓고 또 거기에서 제사가 막 진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 다 못 이뤘단 말이에요. 성전이 재건되는 거? 그 종말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럼 막 1948년 무화과 나무 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서 다 그런 거 듣고 어떻게 하는지 막 도표 그거 부흥에 참석하고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증거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미 세상이 종말임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한 그 앞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성령 임함과 재림, 십자가와 재림 두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임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룬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자라면 이제 때가 더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말씀은 1948년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미 뭐가 틀려버려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려 이게 벌써 안 되잖아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 그러면 지금 성령 임함이 종말임을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보면 성령 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과 피와 연기다. 그러면 이건 종말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그 요엘의 예언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해요? 불과 피와 연기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뭐 새 삼성전 준비하자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건 종말이니까 이 종말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럼 이 종말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말에서 종말까지 그랬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그게 마태복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종말의 시작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종말이잖아요. 시간 개념 없단 말이에요. 역사의 발전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딴 것까지 증거돼서 다 찾아내면 역사는 마감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그리고 유대인의 혈과 육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려서요?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유대인과 로마가 합동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찾을 근세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근세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혈과 육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는 무너진 거예요. 이게 유대의 멸망입니다. 이제 혈과 육의 유대 나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주 10일 만에 성령이 임해서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복음자라는 거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종말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해. 이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했다면 종말의 영이에요. 종말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종말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교회라는 것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끝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나는 오늘 있을 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왜? 그래서 설교는 연속극 하면 안 되잖아요. 아슬아슬한 부분에 가서 딱 맞추고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아, 그건 연속극 드라마고. 한편 한편을 그날 끝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는 없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종말의 영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것이 파루지아, 인자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만이 진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감사와 기쁨을. 안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거에 무서워서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딱 얘기하면요 딱 알아들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에 평안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때의 표현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지냈다. 이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뭐로 연결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비유를 비우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비우라 하면서 무슨 얘기? 나무가 잎이 자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이 세대에 다 일어난다는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죽으신 것과 부활과 성령 임하심이에요. 성령 임하면 종말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그거 있거나 없거나 사도들이 관심도 안 두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 파괴될 때에 사도들은 거의 순교를 다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AD 그 1세기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직접 목격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전 무너진 소리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뭐 얘기했어요? 제3성전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은 잘 못 알아듣지만 유대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너무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아,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아라. 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온다면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평안하게 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구나 이런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또 이사야서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 잎,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이거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울 때에 무화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버리면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통한 샬롬, 평화가 이어지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 말라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피니까 뭐예요?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구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무슨 나무 아래 가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 갔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뭐 해버립니까? 저주하는 거 말라 죽어버렸죠. 열매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대부분.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무슨 열매가요? 샬롬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보고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고 했지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가리고 있구나. 평화의 왕, 정말 참된 샬롬을 주러 예수님 오신다.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 또 하나는요? 심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시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 이분이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나, 메시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 율법에, 또 선지자들의 글에. 좀 더 추가하면 시편에도.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나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와, 모세의 책에 기록되었고 선지자에 기록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이 말을 딱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그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자란 것도 나자르라는 그 가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빌립이 이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일단 한번 와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같이 갑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근데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자기 사적인 욕망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은,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남은 자라 그래요, 구역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죠. 그 제사장 그 스가랴,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사람, 그리고 안나,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 오신 예수를 맞이한 사람 정말 몇 사람 안 돼요. 그게 바로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남은 자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까? 간사함이 있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나 뭐하리라? 한자리 차지하리라. 그 간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 간사함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가 예수를 따른다, 메시아를 따른다 할 때 간사함을 가지고 따른다. 이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이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네 안에 간사가 없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간사함이 없었다. 48절, 나다나엘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압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세상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누가?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샬롬의 상태가 주어지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꿈꾸었다면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야, 메시아 오면 나도 한자리 해야 될 텐데 언제 한자리 할까? 언제 메시아 올까? 그렇게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너 간사한 놈아 이랬을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면 네? 네 어제 저녁에 뭐 했지 나는 네가 한 것을 다 안다. 아,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 영화 제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지난 여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추적하는 거죠.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한 것을 안다.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안 실고 겁이 나서 저 갖다 던져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복수를 해가는 거예요. 공포스럽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거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는지 알겠죠?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 간사함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정말 오늘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 큰 용서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간사함이 없이 나다나엘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탄식과 신음이 가득하잖아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간사함이 없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딱 통했잖아요. 한 영이에요. 이게 한 영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슬픔이 왜 내게 필요한가? 하지만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 같은 자극물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내부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빛나는 진주가 되지요. 성경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생의 빛나는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성공의 자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생활하면서 가끔은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은 없습니까? 때론 우리가 자동차 키나 혹은 집의 현관에 키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공장소에서 아기를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 찾는 자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당신은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원하시면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밥 딜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고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편리한 대로 행한다. 그리고 회개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행하는 모습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제 자신에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마이크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양현민.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14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마음은 죄책감과 수치에 압도되었죠. 게다가 수십 년의 반항의 세월 후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꼭 닮아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1: 마이크! 마이크!
2: 아하, 야, 게리! 아, 너도 여기 같이 와서 정말 좋다.
1: 여름 캠프가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2: 그래. 아, 나도 지금 농장 일은 지긋지긋해. 어서 졸업했으면 좋겠어. 아,
1: 나도. 근데 형은 전에 이 캠프에 와봤었지. 여기에서 강제로 집회에도 가라고 시켜?
2: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숙소도 같이 쓰자. 얼른 와. 체크인하게.

0: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두 형제는 분리되었다가 여름 캠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인으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이 마이클 밀라디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되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 간증입니다.
1: 그해 여름 저는 17살이었고 농민 부부인 버크신의 가족과 2년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형과 두 명의 여동생들을 맡아주셨지만 이미 그들에겐 세 명의 친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저를 특별히 위해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학교 야구팀에 뽑혔어도 경기를 보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남동생 게리는 다른 농가에서 살았는데 여름방학 때 뉴욕에서 열린 기도 캠프에서 함께 일하게 돼 정말 기뻤습니다. 우린 건물을 짓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2: 아, 이게 농장일보다 쉬운 줄 알았더니만.
1: 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하나를 시키면 이후에 또 다른 일을 시키잖아.
2: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두목 같아. 우리 아버지처럼.
1: 난 그 사람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노예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어젯밤에 설교했던 그 부흥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던데?
2: 여기선 모든 것의 요점이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는 것뿐인 거 알아?
1: 나도 작년에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 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해 여름, 저는 남동생과 즐거운 기억들을 남겼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는 살던 농가로 돌아갔고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버크 아저씨 부부는 마을 밖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결심하고 저에게 농장을 대신 관리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죠. 첫날 저는 아저씨의 픽업 트럭을 학교로 끌고 가서 주차했습니다.
3: 어? 야! 아니, 너 어디서 운전을 그따위로 배운 거야? 이 머저리야! 에이씨! 아, 내 트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라고! 아, 이 차는 내 것도 아닌데 혼나게 생겼잖아!
4: 진정해, 마이크. 네 잘못 아니었으니까 차는 수리하면 될 거야.
3: 야! 네가 버크 아저씨를 몰라서 그래!
4: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학교 빠지자. 너에겐 휴식이 필요해.
1: 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우리는 트럭을 몰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고 버크 아저씨가 집에 오셨을 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대신 거짓말을 했죠. 처음에 두 분은 제 말을 믿어주셨지만 곧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아저씨와 저와의 관계는 결코 전처럼 되지 못했죠. 제가 졸업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크 아저씨 부부는 결코 제 미래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성경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평범한지조차 알지 못했죠. 봄에 저는 졸업식을 했고 그해 여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죠. 8월이 되자 완전히 지치고 말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버크 아저씨.
5: 무슨 얘기냐?
1: 지난 6월에 제가 자원해서 아침마다 용수로를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제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녁에 관리하는 일에 동의해 주셨어요. 근데 애초 약속과는 달리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해야 했죠. 여름이 다 갔는데 여전히 친구들과 조금도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 대학 1학기를 휴학하고 그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고 싶어요.
5: 대학에 안 다니겠다면은 너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1: 그건 불공평해요.
5: 내 말 들어. 난 더 할 얘기가 없다.
1: 그날 밤 저는 제 짐들을 모두 챙겨서 차 안에 실었습니다. 제 위탁가정 아버지는 어머니의 생명보험 보상금에서 제 몫으로 남겨주신 금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충분한 금액이었죠. 전 제가 한 거짓말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삶은 무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전 하숙집의 방 하나를 일주일 동안 세를 얻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둘째 주간에 아버지가 새로운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 새로운 재판이라고?
1: 두 번이나 아버지는 판사 앞에 서서 엄마를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했는지를 설명했었어. 그런데도 법정에선 아버지가 항소하는 걸 허락해줬어.
4: 죄를 자백했다면 항소는 뭐하러 해?
1: 내 말이. 법정에선 아버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징역형을 선고했어. 그래서 우린 그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고 아버지의 형량을 감해주기까지 했어.
4: 마이크, 그럼 너 또다시 증언해야 하는 거야?
1: 지난 두 번의 재판 때 우리 형제들은 각각 따로따로 증언을 해야 했어. 4년이나 지났지만 난 더욱더 아버지가 증오스러워. 저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에서 밀어내버렸죠. 증언을 하면서 저는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배심원들이 어머니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마음속의 증오를 알아보고 당신이 야기한 고통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 사건은 배심원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6: 법원에서 왜 이걸 허락한 거야?
1: 정의라는 게 없어서야. 그게 이유야. 법은 희생자보다는 범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어. 절대로 아버지는 풀려나선 안 돼.
7: 아버지를 보는 것만으로 지난 모든 괴로운 기억들이 떠오르더라. 우리 몸에 멍자국이 생길 때까지 허리띠로 우리를 마구 때렸었잖아.
1: 난 아버지란 작자를 증오해. 엄마를 엄청나게 위협하더니 결국엔 살해했어. 다시 한번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아버지는 교도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전 군대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술과 마약을 했습니다. 1년 후 휴가차 집에 왔다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죠. 그때 제 나이는 19살이었고 여전히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딸을 낳았지만 3년이 채 못되어 이혼했습니다. 제 아내 괴로움은 더욱 커져갔죠. 술집에서 큰 언쟁을 벌이다가 어느 날 밤 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형이 저를 보석으로 유치장에서 빼내주었습니다. 또다시요. 그 일로 인해 저는 딸 앰버를 방문할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전처의 새 남편이 앰버를 입양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렇게 되면 전 아이에 대한 친권을 잃게 되지만 예전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전처와 제가 싸우는 모습을 앰버에게 보이면서까지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딸아이가 새 아빠에게 입양되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릇된 결정이었죠. 예전에 버킷이 댁에서 살 땐 교회에도 다녔지만 지금은 괴로운 저의 마음이 술과 마약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폭력에 대해 법정에 섰습니다.
8: 나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전과 기록을 갖고 있군요. 면허 일시 정지 중 운전, 음주운전, 공공장소 음주, 난폭운전, 공기물과 재산 파괴, 그리고 이번엔 고의적으로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한 폭력 사건이군요. 피고에게 카운티 구치소에서 120일간의 징역과 5년의 보호관찰 및 분노관리 상담을 받는 것 외에 6,800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1: 예, 판사님.
8: 만약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피고를 교도소로 보낼 겁니다.
1: 보호 관찰 기간 동안 분노관리 치료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가석방됐습니다. 겨우 징역 10년째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아무도 우리 형제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담당 보호관찰 경관을 찾아갔습니다.
9: 안녕, 마이클. 내가 추천해준 정신과 의사 만나봤어요?
1: 네, 경관님. 하지만 그 사람도 앞서 두 의사랑 별로 나을 게 없던데요.
9: 그분 분노관리 분야에서 아주 명성 있는 분이에요.
1: 저에겐 조금도 도움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작은 실마리 하나도 못 잡아내던데요.
9: 내가 또 다른 정신과 의사를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데.
1: 아버지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법원에서 우리 형제들이 18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를 가석방시켜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제 막내 여동생이 겨우 14살이라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9: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1: 아버지가 뻔뻔하게도 저희 형 직장으로 찾아갔대요. 두 사람 결국 언성을 높이다가 주먹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경찰을 불렀대요.
9: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것 같군요.
1: 맞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아버지는 주의 경고만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해놓고도 도주했고 이젠 가석방 규정을 위반하고 멋대로 다니고 있다고요.
9: 법체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1: 법체계는 실패했어요. 이래도 제가 왜 분노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10: 몇 주 동안 아버지는 세 명의 여동생들과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전화로, 이후엔 그들이 사는 집 주변을 차로 지나다니면서요. 이런 아버지가 두려워서 가족들은 법원에 알렸지만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남동생과 저에게는 연락할 시도도 하지 않았죠. 아마도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던 날 밤 당신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퇴근 후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사는 집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곧 아버지가 사는 이동식 주택을 발견했고 마당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0: 저 사람은 내 새마누라야. 앉으렴.
1: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요즘 여동생들을 찾으러 다닌다면서요. 그거 그만두세요. 완전히요. 계속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요.
0: 넌 나 이거 뭐라고 나한테 일해주라는 거야?
1: 난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가 10년 전에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이젠 나도 아버지를 충분히 살해할 수 있다고요.
0: 이 자식 말하는 것 좀 들어보게. 말이면 다 한 줄 아니?
1: 입 닥쳐요!
0: 난 내 자식들을 볼 권리가 있어!
1: 아버지가 방아쇠를 당겨서 어머니를 죽인 그날 밤 아버지 자식들에 대한 모든 권리도 포기한 거라고요.
0: 너 네가 되게 센 놈인 줄 알아보구나. 에? 그건 두고 봐야 할걸?
1: 전 아버지처럼 여자들과 아이들을 괴롭히진 않아요.
0: 그래, 네가 이제 나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거냐?
1: 그때 난 14살도 안 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마치 낡은 인형처럼 집어던졌어요.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예요.
0: 날 위협할 생각하지 마.
1: 이건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만약 또다시 여동생들이나 형제들에게 얼씬거렸다간 내가 맨손으로 아버지를 죽일 거예요.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일 거라고요.
2: 아버지의 새 부인이 아버지를 방어하려고 끼어들었지만 제가 그녀에게 입다물라고 했죠.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은 살인범과 결혼했음을 상기시켜주고 그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엔 아버지와 저 두 사람만 남았죠.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로 전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0: 네가 여기 와서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1: 입 닥치고 들어요. 아버지가 내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난 아버지에게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할 기회를 주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또다시 여동생들과 형제들을 만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개처럼 잡아서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만약 우리가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날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이 될 겁니다. 선택은 아버지한테 달렸어요.
2: 아버진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역시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죠. 그때가 아버지가 살아계신 모습을 본 마지막 때였고 아버지는 다시는 우리들 중 누구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후 저는 재혼했지만 겨우 9개월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평범한 가정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이혼은 2000년도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전 12년 동안 4번의 결혼을 했던 것인데 44살이 됐을 때 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더러움 속에 뒹구는 한 마리 돼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으로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길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들으면서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3: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는 문제이며 예수님은 그 해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길을 잃으면 늑대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2: 날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제 모습과 괴로움, 거만함과 교만을 깨달았죠. 그리고 2001년 어느 날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그나큰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저에게 주었던 고통과 상처를 용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괴로움을 거두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분노와 괴로움을 계속 붙잡고 있었음에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제들도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게리, 어떻게 지냈어?
4: 잘 지내, 형.
2: 주님께서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
4: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붙들리게 해서 패배케 하는 데 명수야. 나도 알겠어.
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4: 형, 정말로 성경학교 학생이 되어가고 있구나.
2: 지금 가정 순모임에서 성경 공부 인도 중이야.
4: 형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2: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르게 세워주셨어. 주님은 결코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너도.
4: 형이 잘 해낼 줄 알았어.
2: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수년 동안 날 제외한 모든 사람을 원망했어. 알고 보니 세상적인 수단으로는 악은 결코 치료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4: 그래.
2: 난 아직도 왜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4: 나도 그래, 형. 환경이 어떻다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2: 아멘.
4: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보여주고 있어.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4: 버크 아저씨가 노력하셨던 부분도 바로 그거였어.
2: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당신들의 최선을 다하셨어.
4: 맞아. 우리 형제들이 모두 너무 문제투성이였지.
2: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셨어. 2006년에 저는 한 성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첫 번째 결혼이었죠. 우린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1: 성경에 기초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5: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받을 심판과 정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0: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부델라라는 미생물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생물에게도 생명의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특이한 미생물 부델라스입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들이 비열하고 욕심 많으며 이들 중에는 반공동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는 또한 놀랄만한 화학자들도 있는데 이곳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부델라라고 불리는 미생물인데 이것은 단지 4시간 정도만 삽니다. 부델라는 다른 미생물을 잡아먹는 미생물인데 담수나 짠물, 심지어 하수도에서도 자랍니다. 초기 시기에는 이것들은 채찍 모양의 꼬리로 자유롭게 헤엄쳐서 돌아다닙니다. 부델라의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의 하나는 이콜라이 박테리아인데 이것들은 이콜라이보다 10배는 빠르게 헤엄쳐서 이콜라이를 들이받아 이콜라이 외부 벽에 구멍을 낸 다음 6개의 효소들을 주사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꼬리를 버리고 이콜라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두 번째 단계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음의 두세 시간 동안 부델라는 먹이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며 번식합니다. 새로운 부델라들은 이콜라이 세포벽을 찍고 나와서 새로운 사이클을 다시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부델라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이 목적이 박테리아 군집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자를 거부하지만 부델라와 같은 놀라운 생물을 대면하면 그 생명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진실은 전 생명체가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이처럼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자신을 맡겨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저희들 방송 사역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은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으며 이 ITL 카드를 받아든 사람들이 비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곁들여진 그 ITL 카드 한 장은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죄를 지어 예수 믿고 착하게 살기에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만이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쁜 습관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친히 나아오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이러한 습관이 해결되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스 시내가와 사르밧의 엘리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항공우편으로 아침을. 엘리야는 서둘러 왕의 궁궐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6: 엘리야야, 여기를 떠나 동쪽에 있는 그리스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내가 물과 음식을 보내주겠다.
5: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고기와 빵을 날라다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항공우편으로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엘리야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물과 음식과 쉴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힘들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있던 그리스 시내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옆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7: 나에게 먹을 물과 빵을 좀 주시오.
5: 집주인인 여자는 슬퍼하며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8: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이제 이걸로 빵을 만들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들과 저는 곧 굶어 죽을 것입니다.
7: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속한 것은 항상 이루어주십니다. 여자가 매일 빵을 만들었지만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여자와 아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시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위드락에 사는 그 300여 명의 주민 대부분은 큰 아파트 단지 하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하나의 지붕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불린답니다. 한때 그곳의 주민이었던 어느 분이 말하기를

0: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필요가 없었대요. 식료품전도 거기 있었고 공증인 학교 우체국 모든 것들이 아파트 1층에 있었대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곳으로 전부 다 거기에 있었대요.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파트에서의 삶이 너무 편해서 자주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런 느낌을 가졌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주민들이 모두 매우 따뜻했고 또 서로서로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분을 필요로 하고 이분도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도시, 이 지역의 주민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공동체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동체를 피하는 게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혼자 있는 것과 다른 신자와의 교제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인간의 몸에 비유를 했어요. 몸의 각 부분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듯이 믿는 사람마다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고립된 상태에서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함께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성장을 해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었나요? 또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격려한 적 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들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엽적인 이슈에 매달려서 큰 것을 놓칩니다. 그 반면에 마음이 큰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꺼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인생을 크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언쟁이 붙게 됐습니다. 그때 화가 난 친구가 그를 주먹으로 쳐서 땅에 눕혀버렸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땅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그 당시의 통례라고 합니다. 더구나 혈기가 왕성한 젊은 청년이 이런 모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겠구나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워싱턴이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I'm sorry. 내가 잘못했네. 내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 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급쟁이라고 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워싱턴의 손을 잡고 화해를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조지 워싱턴이 급쟁이였기 때문에 비급자였기 때문에 I am sorry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겁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하면 약자로 보일까봐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비겁하거나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무엇이 큰일이고 작은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과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와 같이 큰 마음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초대 대통령까지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지 인생의 안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폭이 넓어지게 되고 관계성도 넓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도 좁게 하고 판단력이나 삶의 시각을 좁게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작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좁은 마음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넓게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수많은 축복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목격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답답합니다. 수그러질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리서지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셧다운 당하고 말았습니다. 학교도 수개월째 셧다운 당한 상태에 있고 사업장도 막히고 심지어 교회 모임마저도 제재를 받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셧다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닫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일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나 이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은 막힐지라도 마음은 막히지 아니하는, 환경은 좁아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넓혀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의 폭을 넓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막힌 담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동해서 일어난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몇 사람 약한 마음을 품고 선동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대적자들이 분열을 조성하고 거짓 가르침을 유포함으로써 교회 전체를 영적 혼란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불필요한 오해 가운데서 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나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우리 입이 열렸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있다. Our heart is wide open. 나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무 장벽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도 열려있었고 지금도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린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의 마음은 열려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12절을 보시면 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실제적인 문제가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좁혀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좁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좁아진 심정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마음 혹은 heart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owels, 창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자가 좁아졌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문자적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말로 스플라크나라는 이 단어는 내장이나 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어디 있느냐, 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모션이 정착되는 것이 바로 창자나 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아프다, 그 말은 감정이 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린다 그러면은 마음이 꼬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감정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다쳤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꼬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실제적인 팩트보다도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섭섭한 생각이 들면 두 사람이 어떤 케이스든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어. 나를 섭섭하게 대하면은 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상관없이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고의 비약,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혼자 비약을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오한수 기씨가 쓴 책 부부 살아 말아 그 책에 보게 되면 아들의 밥 위에는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고 남편 된 자기 밥에는 계란 후라이를 안 얹어주었다고 해서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자, 이 아내가 아들은 입시 준비생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얹어준 것이고, 아빠는 밤에 주무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계란을 안 덮어준 것인데 이걸 가지고 비약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느니, 나를 뭘로 보느냐느니, 내가 장기판에 쫄로 보이느냐, 이게 비약적인 남편의, 남자들의 속 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들이 흔히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가든지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를 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질투심 같은 것이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차를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잘못된 오해를 많이 한 것입니다.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이 감정을 프로보크하는 이와 같은 전달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들, 감정적인 이슈 때문에 마음이 닫힌 그들을 향해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들에게 정말 간청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혀다오. ESV 성경 보게 되면 In return, widen your hearts. 내 마음을 열었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마음의 문을 넓혀다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섰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다가간 것입니다. 자신을 배척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바울은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축복할 용의가 나에게 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먼저 문을 열고 다가서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큰 통의 아량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아량을 갖게 되면 깨어진 관계를 얼마든지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반사적인 것들이 리액티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참지를 못해요.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충동적인, 임펄시브한, 이와 같은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갈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갈라지고 다투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좀 넘어서서 마음의 문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넓어지려면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빌리 그레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넓게 가지라, 이런 충고를 했었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포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협된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담을 쌓고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 7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넓은 마음을 통해 축복의 삶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전한 동기입니다. 이 마음이 순수해야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축복된 열매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장 13절까지를 읽고 7장으로 넘어가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니 왜 평소와 다르게 중간을 스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맥상으로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를 나중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이전 편지, Previous Letter의 일부분이 오늘 이 6장 14절에서 7장 1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Previous Letter는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서기 전에 보냈던 편지. 거기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스킵한 이 부분을 Previous Letter의 한 부분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추측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이론을 제시하든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본문도 바울이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Pauline Authorship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다만 문맥상 본인이 스킵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가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더 연결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Open your heart. 그리고 7장 2절로 가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 말도 사실은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NIV 성경은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에 여백을 가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Please open your hearts.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다. 그래서 13절과 7장 2절이 문맥상 가장 적합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억셉트 해달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7장 하반부를 보시면 그 근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불의한 일은 행하지 않았다. 아무도 해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속여서 빼앗는다 이 말의 뜻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긴다 그런 뜻이. 그래서 영어 성경이 exploit 그렇게 번역하기도 있고 어떤 영어는 take advantage of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숨겨진 마음에 복선이 없이 만났다 그 뜻이에요. 남을 해친다든가 남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아무런 히든 어젠다가 없이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대했다 그런 뜻이.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복선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숨겨진 어젠다가 없어야지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오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오버했을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알면 금방 풀려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금방 마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게 보여져도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가온다든가 이것 때문에 관계를 만드는 케이스, 이것은 결국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갈 수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용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가차 없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성도 건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누리게 되는 축복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소비슨 우화 중에 염소와 당나귀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와 염소는 한 집에 살면서 친하게 친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밥 먹을 때가 되면 항상 이 염소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당나귀에게 먼저 좋은 음식을 주고 나중에 남은 찌꺼기를 염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밥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상한 마음을 가진 이 염소가 어떻게 하면 당나귀를 좀 조정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할까 궁리를 하던 중에 하루는 당나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나귀야, 너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짐만 지고 죽도록 일만 하니까 딱해서 볼 수가 없구나. 친구로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꾀병을 좀 부려서 쉬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꾀병을 부려서 쉴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당나귀가 염소가 시키는 대로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혀서 몸을 퉁퉁 붓게 만든 후에 끙끙 앓아서 눕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의사를 불렀어요. 저렇게 퉁퉁 부은 몸을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진찰을 한 후에 간단합니다. 염소의 간을 삶아 먹이면 곧 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나귀를 이용해 보려 했던 염소가 자신의 꾀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 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상대를 컨트롤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머니필렛 하려고 하는,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관계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속아가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 이익관계를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정말 진실이 통하는 삶, 내 마음속에는 감동이 전달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함께 축복을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정.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친 마음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최상의 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다친 마음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orinthians, 고린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부르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지명을 부른 경우는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군데만 이름을 쓴 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하고 빌립보서 4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세 번째 케이스예요. 여기서 Corinthians라고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가깝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 주석가는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반대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놓았어요. Dear Christian, Corinthian friends, 사랑하는 고린도 친구들이여, 그렇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호칭부터 달라지는 것 아세요? 애정이 담기게 되면 상대를 부를 때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가만히 보면 애정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야, 너, 뭐, 여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honey, sweetheart. 우리는 한국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마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많다고, 마님, 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한 형제님이 셀폰을 봤는데 my queen이라고 하는 번호가 나왔어. my queen, 나의 여왕이죠. 나의 왕비. 보았더니 그분 부인 전화가 거기 찍힌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되면 명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첫째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것은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태도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태도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어떤 책망이나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fatherly love, 아버지식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 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의지를 7장 3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You are in our heart.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비슷한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용의가 있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행할 각오가 있다고 하는 의지가 이 바울의 이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바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사랑한 교회는 없어요. 18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섬겨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케어를 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쫓아냈어요.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이와 같이 배신을 행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일까요? 가능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이 당자가 능마를 걸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안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아들의 목을 안아주었을까요? 물론 반가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이 패역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규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누군가가 돌로 들어 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서 안아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right or wrong에 대한 것을 따지며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돌에 맞겠다는 심정으로 아들을 감사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는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또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본인이 채찍을 맞을지언정, 본인이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서 품어주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울 자신이 지금 악하다고 말하는 고린도 성도보다 더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악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짓을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랑받을 자격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바울을 사랑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사랑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용서선 칠 때마다 누구든지 그는 마음을 열게 되고 다가서게 되고 그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어려움과 지혜에게 이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계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산 없이, 히든 어젠다 없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밝게 만들 수가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마음속에 히든 어젠다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우리가 함께 축복을 만들어 가려면은 상대를 세워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7장 4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말 번역도 번역을 잘했습니다마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I've spoken to you with great frankness.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I take great pride in you. 나는 너희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너희 때문에 받은 위로와 기쁨이 끝이 없단다. I'm greatly encouraged. My joy knows no bound.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고 너희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끝없이 넘쳐나는지 알고 있느냐. 사실 이 표현은 상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은 부담스럽거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존재요, 없어서는 안 될 보석같이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이 넓어지려면은 상대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린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죠.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만큼 우리를 사랑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내 편에 설 자는 가족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들도 그들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TV에서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라는 이 논픽션 프로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김영숙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신지체장애자인 남편 이광식 씨를 잃어버리고 찾는다는 그런 호소를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이광식 씨라는 분은요, 이 여자분이 인천장애보호소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봤더니 쉬울까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무능력하기도 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맙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 남편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김영숙 씨가 온 동네에 전단지를 뿌리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이걸 본 기자가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다음 한마디 말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그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찾아 나선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면요, 관계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계산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를 축복하며 세워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이게 우리 힘만으로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를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넓은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관계성도 넓혀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도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앞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막힌 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의 현실,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땅 끝까지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면 그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적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결과 광야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을 뚫어주세요. 그분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게 되면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다시 축복과 회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세요.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그늘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변화된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생활에서 이 용서를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쉬운 용서의 대상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용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소식과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지 저희 방송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성근 강사의 미션을 운동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이례신학 혹은 일상생활 사역을 가능케 하는 교회를 저는 이제 미션을 처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션을 처치라는 말이 보냄받은 교회라는 말인데 많은 성도들은 목회적 아젠다를 갖고 있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으로 보냄받은 것이잖아요. 가정생활로 보냄받고 또 뭐 학생은 학교로 보냄받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보냄받고 그러니까 그 보냄받은 일상생활 혹은 일터에서 사는 그 삶을 배양하고 또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미션을 처치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엊그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션을 처치를 원래는 보냄받은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이라는 마이클 프로스트, 알란 허시가 쓴 책을 번역할 때 미션을 처치를 잘못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하면 대부분 다 그냥 해외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보냄받은이라는 원래의 그 어원을 찾아서 보냄받은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출판사 IBP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면 나도 좀 면이 서게 해달라. 그래서 뒤에 역자 후기 이런 거 별로 잘 안 썼는데 역자 후기를 쓰고 본문에서는 선교적 교회로 돼 있지만 나는 보냄받은 교회로 번역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냄받은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 혹은 사명을 지닌 교회. 최근에는 이제 저는 미션을 오늘 나와 있죠. 미션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개념들을 오늘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션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변천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를 좀 봅시다. 우선 그 복음주의적 혹은 근본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진영의 이해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진영에서는 미션을 생각할 때 지상명령을 생각합니다. 그죠? The Great Commission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고 제일 최고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죠? 모든 족속으로 세계 선교 제자 삼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 이게 선교지에서 해야 될 선교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간의 이해였죠. 지금도 그 대부분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저 이민교회들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여기에 대척점에서 진보주의적인 이해가 있죠. 진보주의적인 이해는 누가복음 4장을 근거로 합니다. The Greater Commission이라고 얘기한 아까 거기다가 이제 비교급을 넣어가지고 Greater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4장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낭독하시고 앉으셨던 그 장면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소위 사회선교가 선교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보수주의자들은 복음전도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것이 선교가 담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사회 선교나 혹은 사회 참여가 이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지난 20세기에 선교 학계에서 선교를 이해할 때 각각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각각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선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알다시피 WCC 같은 단체에 대한 어떤 반대나 이런 이유가 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를 훨씬 더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근거 본문을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삼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지상명령에서 그 다음에 The Greater Commission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The Greatest 최상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저 잠도 쉬울 수 있습니까? 아, 밥을 안 먹었으니까 잠이 안 올 수도 있겠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겠네요. 살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시작.
2: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또 저희를 위하여 행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도록 하려 합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1: 아멘. 예. 이전에 그 보수주의적인 이해나 혹은 진보주의적인 이해에 돌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전도를 할 것인가, 제자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참여, 사회변화를 꿈꿀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발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 동전적인 이해는, 이 선교가,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누가 선교의 주체로 이해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 뭐, 미시오 데이, 우리 뭐, 저 책 속에서도 크리스 브라이트 책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도가 된 선교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선교 복음전도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개발이든 그것이 그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 세상에 대한 이해, 성육신적인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뭐 선교사 개인이 피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런 선교라기보다는 그 선교의 현장, 보냄받은 현장에 세워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미의 어떤 그 모습을, 그 형상을 그대로 담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선교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아, 선교적 교회를 이해한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 23절까지라더라.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갈 때 시험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이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선교적 교회의 미션을 처치가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닙니까? 다시 반복해서 20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도를 하시다가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이 자들은 굉장히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이야기하심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인데 저 실망스러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의 역동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의 역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삼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교리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보내시는 역동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경륜으로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로 역사가 이끌어 가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미시오 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이 전체 과정을 미시오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의 핵심에는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보내심이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뭐와 대조됩니까?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국한되지 않거든요. 종국적으로 표현할 때 나중에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뭘 하는 거냐, 미셔너리 뭐 하는 거냐,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미셔너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 선교가 아닌 선교 대상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런 동기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게 삼위 하나님 유명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아이콘인데 예, 이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볼 때 한번 반복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성경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야 될 세상이죠. 세상의 정욕 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지어진 모든 영역과 모든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어제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일상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죠. 캠퍼스와 직장, 국내, 국외 어디든지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여기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를 주창했던 초기 분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그거였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선교사였는데 선교지에 가서 수십 년 사역하고 다시 자기
3: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고향이 선교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냄을 받는가? 보냄의 자리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늘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개인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혼자서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면 중간쯤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맨 밑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세상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 복음의 사실이라면 뭐 오늘 김 목사님도 캐리그마 이야기했지만 캐리그마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돼야 되는데 그 믿게 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리를 사용하고 혹은 뭐 전도 폭발과 같은 그런 걸 사용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론 과정상에 이 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는 뭘 반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여기 페리코레시스라는 말 있잖아요. 페리코레시스. 예? 여러분 요즘 그 아이돌들이 군무를 하잖아요. 군무. 춤을 추잖아요. 그 군무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 코레오그라피. 예. 그렇죠. 코레오. 코레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페리는 옆에서. 그러니까 코레오라는 말은 춤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춤추는데 같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는 마치 카바레에 가가지고 두 남녀가 이렇게 한 발을 앞으로 남자가 밀면 여자는 발을 뒤로 당기고 이렇게 리듬을 살리듯이 그런 춤을 연상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까지 포함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그 춤추는 것과 같은 그 공동체의 하나됨. 그것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 하나됨으로 반영될 때 그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뭘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가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그 형상을 통하여서 그 성육신적인 삶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의 핵심은 선교적 공동체, 미셔너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화이트는 그 이전에 구약의 윤리라는 책도 썼고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선교의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맨 위에 이 사람 크리스토퍼 화이트입니다. 예. 존 스타트의 다음을 잇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분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백성인지 이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삼각 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은 누구의 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삼각형 구도가 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보냄받은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 크리스 브라이트의 윤리 선교의 삼각형과 유사한 삼각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위에 복음이 있죠. 복음이 있고, 이쪽 땅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컬처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고요. 백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철치가 있는 것이죠. 철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미셔널 처치의 삼각형입니다. 미셔널 처치가 항상 이 세 가지 역동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측면을, 복음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적인 측면을,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교적인 어떤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책은 매우 신학적이라서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돌아가면서 그냥 앉아서 한 챕터씩 그냥 쭉쭉 이렇게 문단별로 이렇게 끊어서 읽어도요. 저는 제가 그래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은 하나님의 선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보관하면서도 그 읽는 것 자체가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읽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먼저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걸 조금 더 심화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잠 오세요? 네. 무려 5명이나 오셨는데 잠이 안 되죠? 네, 미셔널 처치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근거해서 조금 더 약간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면요, 미셔널 처치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말하자면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혹자는, 최근에 이제 미셔널 처치 이야기 많이 좀 들으셨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새로운 어떤 트렌드, 새로운 프로그램, 네? 목사님들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와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또 막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착하셔서 한 2년 또 그 프로그램을 따라 합니다. 그동안에 목사님 다른 세미나 가가지고 또 배워와가지고 또 다른 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참신함을 유지하는데, 그런 어떤 참신함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해왔던 고민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또 고민이죠. 그리고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에 선교적 교회가 너무 이제 또 이야기되다 보면 막 이론만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이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어제와 오늘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보내시는 것 같다는 이 이해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살 것인가라는 그 생각, 그 얼리이 없으면 그 이 이론들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 본질을 회복하고 보냄받은 의식과 삶을 강조하는 미셔널 처치 운동은 요한복음 17장 등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보냄받은 의식, 하나님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제자 공동체를 보내신다는 그 생각과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 본질 회복과 그것을 통하여 현실적인 21세기의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운동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결국 미셔널 처치가 앞에 미셔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치 자체가 미셔널을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교회가 무엇인가는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앞에 그 어떻게 하면 충실해 줄 수 있느냐? 뭘 찾으면? 미셔널 하는 것을 찾으면, 보냄받은 의식을 찾으면, 교회가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찾으면,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찾으면 교회 본질을 회복하겠다 싶어서, 말하자면 이중혁명이죠. 그죠? 교회가 분명히 보냄받았는데 보냄받은 보냄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중혁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했냐면 레슬리 뉴비긴과 데이비 보시라는 이 학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서 뜻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책들은 저기 서점에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다원주의 속에서의 복음 뭐 이런 책들을 이분이 썼습니다. 헬라인에게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선교사로서 인도에 선교를 한 40년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교회나 분공도 하시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다시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레슬리 뉴비긴이 보기에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회는 매우 선교지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회가 과거에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고민은, 그렇다면 교회가 단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영국이라는 땅 속에서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교회는 영국이라는 땅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교회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책들을 쓰시게 된 것이죠. 또 한 분이 이제 데이비 보시라고 하는 분이 쓴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책인데, 아쉽게도 그 데이비 보시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자동차 사고로. 어제 제가 그 최이동 목사님도 집에서 나오다가 트럭이 갑자기 집을 덮쳐갖고 돌아가셨는데, 데이비 보시도 자동차 사고로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선교학계의 거물입니다. 마라공의 선교학자인데, 이 Transforming Mission 시대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의 입각에서 선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20세기로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의 교회를 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레슬리 뉴인과 데이비 보시의 문제 제기에 응답하는 북미의 신학자들이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1980년대 뭐 아마 그때의 일일 거예요. Gospel and Our Culture.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Gospel,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Gospel and Our Culture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선교학자들이 배워와서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을 만들고, 아마 프린스턴일 거예요. 조지 헌스버거라든지 크레이그 반 겔더라든지 알란 락스버그, 디트리트, 로이스 바렛, 데럴 거더 같은 사람이 북미 속에서 자기 교회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북미 사회 속에서 교회는 산위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북미 사회 속에서 이제 순례자이며 거류민 것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미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화와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온 책이 1998년에 나왔어요. 그게 제목이 보이시죠?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책을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미셔널 처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1998년에 그동안의 선교학자들과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목회자들이 그 고민을 풀어내다가 한 권의 책, 미셔널 처치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이름이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운동이 된 것이죠. 모든 활동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미셔널 처치의 운동이 시작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의가 참 생산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다 복잡한 논의를 그 일상생활 사역 혹은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지난 30년 이상 계속해서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 칼리에서 강의하시던 폴 스티븐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폴 스티븐스라는 일상생활의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또 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IBP에서도 많이 번역되어 있고, 저 자신이 일상생활 사회 연구소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폴 스티븐스 교수가 해놓으신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분의 책들을 이제 챕터 바이 챕터로 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브레인워시하는 그런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TGIM이나 Thank God It's Monday라는 그런 소그룹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폴 스티븐스 교수가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라고 번역된 Liberating the Laity, 평신도를 해방하려면 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제 8장에 보면 선교라는 그 장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8장에 이 21세기 평신도 신학 8장에 이 선교적 교회론을 아주 짧게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잘 요약을 해놔가지고 혹시 복잡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 이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좀 사셔가지고, 이것도 좋습니다. 챕터가 다 소위 일상생활의 영성과 신학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고 거기 뒤에 토의 문제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그 8장에 선교를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백성, 여기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그죠? 보냄받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뭐로?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에서는 매월 저희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을에 있었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작정하셨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왜 작정한 금액을 내지 않느냐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채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잠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